0: 바이브 형님들 밀린 건가요? 해주셨는데
1: 안타깝게 네? 허락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아, 그게 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 네, 이제 어떤 네. 그 어떤 허가. 아, 아 네. 사진을 보다가 너무 좋네요.
0: 이 노래도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겠다.
1: 이 노래 너무 좋죠. 사진.

0: 노래 너무,
1: 너무 잘 어울린다. 바이브 선배님들 연락 한번 주세요.
2: 연락 주십시오.
1: 오늘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네, 4512님, 예지 씨 이번에 골 때리는 그녀들 핸드볼 컵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우와. 아니 심지어 데뷔전에서 첫 골까지 기록을 했어요?
3: 맞습니다. 우와.
1: 아니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도대체 뭡니까? 아니 원래 운동 실력이 좀 좋은 편이세요?
3: 운동 실력은 그렇게 뭔가 금방 따라 배우는 것 같아요. 못하기보다는.
1: 습득력이 좋구나.
3: 그리고 순발력. 어렸을 때 배구를 좀 했었어서.
1: 그러면 운동 실력이 있네. 에이.
0: DNA가 있네요.
1: 아니 그러면 첫 골 넣고 세레모니 하셨어요?
3: 아 세레모니 했죠.
1: 뭐 하셨어요? 굿보이.
3: 이게 뭐 뜻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인데 사실 저희 핸드볼 할 때 감독님의 세레머니였어요. 저희 핸드볼 감독님의.
1: 네네네.
3: 그래서 그 꼭 그 감독님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골 넣고 꼭 이거 써봐야겠다 했다가 네, 이번에 다행히 네 썼습니다.
1: 좋네요.
0: 의미 있는 세레머니였군요.
1: 네. 6970님 나영 언니. 취미가 미싱이라고 들었는데 요즘도 계속 하시나요? 최근에 만든 건 뭐예요? 혹시 새롭게 시작한 취미 생활은 없나요? 해주셨는데.
0: 아 제가 미싱을 그때 했었는데 네. 제가 이사 가면서 조금 작은 집으로 가는 바람에 네. 미싱 그걸 둘 데가 없어졌어요.
1: 꽤 컸어요 그 장비가?
0: 아니 이렇게 그 미싱이 이렇게 기계가 두 개인데 네네. 이제 그 두 개를 놓고도 이제 천때기들이 이제 자리 잡을 만한 이제 책상이 좀 커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가지고 좀 자리가 애매해져서 잠깐 베란다에 갔는데 네.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이제 조금 제가 작업실을 좀 다시 구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좀 다시 하고 요즘에는 게임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혹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포켓땡 그 게임 있거든요. 네네네. 그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어제도 밤에 한 3시간 정도 한 거 같아요.
1: 아 그거 막 그 잡는 게임?
0: 아니 잡는 거 말고 네.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게임이에요. 네, 그 친구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야 너는 건축이 특기면 너 일로 가고 너 전기가 특기면 여기 가라 이러면서 이제 같이 마을을 만들어가요.
1: 귀엽다.
0: 네, 네 귀여워요.
1: 새로운 취미생활이네요. 네. 미싱으로 보통 뭐 만드셨어요?
0: 미싱 할 때는 네. 이제 조금 제가 가방 같은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방 같은 걸 좀 만들고 네. 혹은 이제 잠옷 입을 만한 바지나 뭐 엄마 줄 만한 뭐 조끼 같은 거 그냥 이런 거 뭐 잠옷 원피스 그냥 이런 거 간단한 거 웬만 했습니다.
1: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
0: 네, 쉬운 것만
1: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예지 씨와 이무진 씨가 같이 부른 노래가 있대요.
3: 맞습니다.
1: 이무진 씨도 같은 학교예요?
3: 네 같은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1: 그 학교가 아주 가요계를 꽉 잡고 있네요.
0: 후배님들이 아주 네. 그냥 꽉 잡고 계세요.
1: 사실은 저도 그 실용음악과를 나왔는데
3: 정말요?
1: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김나영 씨의 홀로가 아주 누구나 다 그냥 그 노래를 다 그냥 그 노래 사실 쉽사리 도전할 수 없는 노래거든요.
0: 조금 어렵죠. 네. 네.
1: 아, 진짜 그 노래는 저는 도전도 못했습니다.
0: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부릅니다.
1: 그럼 이무진 씨, 이예지 씨의 노래 끝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밝은 보름달 아래서 강강 술래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 항청 지레 가거들랑
2: 강강 술래
1: 우리 엄매 만나거든.
0: 신나게 강강 술래 놀이를 하면서도 세상 떠난 엄마가 그리워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3: 자, 이렇게 해서 9월의 중심에서 우리 소울 앤 감성을 제대로 선물해준 두 가수 김나영, 이예지 씨와 함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은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참 어렵죠, 이런 질문들.
4: 큰 사랑 받는 가수 되고 싶습니다. 큰 사랑 주세요. 큰 그렇죠. 사랑.
3: 큰 사랑 받는 가수. 큰 사랑. 네, 우리 예지 씨는요?
5: 저는 이제 오래오래 빌보드 1위라는.
3: 그새 또 꿈이 합쳐졌네요.
4: 잠깐 빌보드 1위였잖아요.
5: 아, 이게.
3: 이왕이면.
5: 아, 또 생각해보니까 이왕이면 오래오래 있는 게.
4: 맞습니다.
3: 맞습니다. 큰 사랑으로 오래오래 우리 빌보드 1위까지 가보자. 네, 우리 두 분 제가 너무너무 응원하겠고요.
4: 감사합니다.
3: 자, 그럼 오늘 끝곡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음악을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죠. 우리 실용음악과 친구들에게 진짜 교과서 같은 노래인데요. 김나영의 홀로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희망곡 스페셜 DJ 예원,
4: 가수 김나영, 가수

0: 아나운서 이예지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생유.
2: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텅 빈 방 안에 나 홀로 네 빈자리 거닐면서 많은 생각들에 잠겨 지워질 수 없는 기억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들

0: 증상, 요율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다른 나라엔 없는데 우리말에만 있는 표현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한테는 없는데 다른 나라엔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독일에는 보라트라이란 말이 있대요. 저장 그리고 웃음이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저장해둔 웃음이 대체 뭐냐. 살다가 지쳤을 때 그 힘든 걸 견디게 해주는 저장해둔 웃음이란 의미라고 합니다. 뭐 하나 걸리면 일단 저장해놓고 하루를 보내다가도 킥킥 웃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런 웃음을 만들어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do.
1: 9월 16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샤니스의 I love your smile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여러분들 그 독일어 예,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셨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기들 사진을 자기 전에 항상 봐요. 그리고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좀 에너지가 떨어진다 싶을 때 이렇게 아기들 사진 보면은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 다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막 누가 웃겼던 거 그런 거 막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나갔던 사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은근히 사진은 몇천 장씩 찍지만 그 과거 속의 사진들 잘 훑어보진 않는 것 같아. 과거 속의 사진들 한 번씩 보면은 그 행복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런 사진들 보면 조금 웃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곳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의 광고주님들 만나볼까요?

0: 지마크하게 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0: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F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는 효리스의 스케이비디 듣고 올게요.

0: 찌베레.
1: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효리수의 스키비디 듣고 왔고요. 자, 우리 두댕이들 사연 한번 볼게요. 5884번님, 제주도에 3개월 동안 교육 들으러 왔는데요. 제 룸메들은 다 따로 친구들이 있어서 놀러 나가고 또 남자랑도 나가고 그러네요. 저는 혼자 괜히 울적해서 카페라도 왔어요. 그래도 언니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이따 바다에 가서 노을이라도 볼까 봐요. 아니야, 보지 마. 노을 보지 마. 아니야, 혼자 가서 그 보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괜히 또 청승 떤다는 소리 들으려 또. 괜히 또 그리고 알죠? 바다 보면 더 싱숭생숭해지고 더 고독해지고 더 외로워지는 거 알죠? 근데 거기에 노을까지 진다? 안 돼, 안 돼. 보지 마. 해 뜰 때 봐요. 해 뜨는 거 봐, 해 뜨는 거 봐. 해야 떠라. 저도 이제 나이가 있나 봅니다. 아, 요즘 친구들 같았으면 해야 해야 해야 이거 들을 텐데 해야 떠라 그러면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뭐 이미 9월 달이지만 새해 다짐을 다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5199번님, 좀 전에 세차하고 왔는데 아, 나 주차하자마자 내 차에 새똥이 빡. 아, 짜증이 짜증이. 아, 아니다. 이거 복권각인가? 네. 그래. 발상의 전환.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차 중에서 우리 차 세차한 건 또 어떻게 알고 새들이 그렇게 똥을 또 싸질러 주는지. 이거 행운이야. 자, 새에게 선택받으셨습니다. 초이스 받으셨으니까 오늘 바로 복권 사시길 바래요. 아, 봐봐. 새가 똥을 싸자마자 이거 문자도 딱 읽혔잖아. 자, 이거 행운이에요. 자, 기분 좋은 사연이 하나 또 왔습니다. 9995번님. 저 이번 주 목요일에 어머 뉴욕으로 여행 가요. 부러워. 제 첫 미국 여행입니다. 끼야, 너무 설레요. 그런데 아직도 짐을 다 못 챙겼어요. 일정도 안 짰는데 이거 어떻게든 잘 놀다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입죠. 예? 아이, 계획을 안 짜도 돼. 저처럼 이제 MBTI 극피분들은 계획 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가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날씨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내 기분에 맞게 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계획에서 틀어지면 괜히 기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어떻게 혼자

여행 가시는 건가? 너무 부럽다. 정말 너무 부러워요. 자, 9995번님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그 뭐지? 뉴욕! 아, 제이지 알리시아 키스의 Empire State of Mind 듣고 올게요.

네, 9995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제이지 알리시아 키스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에 이어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자, 애는 어디에다가 뉴이라고? 여기다 뉴욕, 뉴욕, 뉴욕.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피식방구라 생각하시고 흘려 들으세요. 괜히 깊이 파고들지 마. 괜히 그런 것 같고 승질내지 마세요. 자, 그럼 제가 엄청 공감할 만한 사연이 또 왔네요. 임수영님께서, 언니, 저 21일 뒤에 아기 낳아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 35주차인데, 아기 머리 크기는 39주차래요. 어머. 그래서 제왕절개 하기로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지금 마음으로는 그냥 아기 안 낳고 계속해서 내 뱃속에서 키우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요. 흑흑이라고 하셨는데. 아, 저랑 똑같은 케이스네요. 저는 아예 측정 불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살짝, 첫째 때는 제왕절개 했지만, 둘째 한번, 자연분만 한번 시도해볼까 했었는데, 아, 바로 접었잖아요. 큰일 날수 있다고 해가지고, 더군다나 저는 노산 아니었겠습니까? 완전 노산.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 그냥, 빨리 방 뺍시다 하셔가지고 그냥 얼른 방을 뺐거든요. 아, 자, 이 기분 알죠?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당연히 아기 낳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지금 애가 뱃속에 있을 때 편한 거고 아, 그런 말다 귀담아 듣지도 마시고 아기 낳으면 너무너무 예쁘니까 예, 겁먹지 마세요. 그냥 뭐 약간 내장이 쏟아지는 기분? 그 정도 고통. 누구나 내장은 쏟아져 봤잖아요. 그 정도예요. 아, 4679번님. 저 갑자기 복직이 앞당겨져 있는 바람에 아기 어린이집 보내려고 부랴부랴 스케줄 적응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요 작은 아기랑 어떻게 떨어지나 싶어 벌써 눈물 날것 같은데 두대 들으니 언니가 더 대단해 보여요. 우리 영면이 내가 응원한다! 참, 우리 우진이 돌인데 돌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저도 뭐. 복귀하기 전에 돌도 되기도 전에 뭐 보내고 그랬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어떻게 떨어져 잉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등원시키고 나서 올때투 스텝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네, 세상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다 닥치면 하게 돼 있어요. 자, 919번이 36개월, 18개월 두 아들 육아하는 대전 맘입니다. 오늘 첫째가 이불에 쉬하고 둘째는 이불에 코피를 쏟아가지고 아이고 하루 종일 빨래하는 중이에요. 아이고 제게 힘을 좀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나. 아, 코피는 근데 왜 어쩌다가 쏟은 거지? 18개월 아들은 진짜? 아, 근데 뭐, 어쨌든, 이게 36개월 정도 되면은, 저희 아이도 지금 요 정도 됐는데, 밤기저귀 떼느라고. 근데 밤에 이제, 모르고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워워 시키는 게더 힘들어. 자다 일어나가지고. 한참 그렇게 힘들 때입니다.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그 이불 빨래 할 때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아프지만 말아라. 제발. 부탁이야.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아기들. 울지 말라고. Baby don't cry. 아, bittersweet. 듣고 올게요.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두시의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12,000 두댕이가 보낸 신청곡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한 곡의 신청�곡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MUSIC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썸 유. 오늘의 출발이 되어줄 문자는요,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요 신청곡이 참 많이 와요. 5169번님 빅뱅의 붉은 노을 신청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노래가 이문세 오빠 노래라고 해도 우리 아들은 빅뱅 노래래요. 아이고 제가 졌습니다. 새 앨범으로 돌아온 빅뱅 환영하면서 우리 모자가 모두 좋아하는 붉은 노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근데 이런 노래가 많아요. 정말 우리한테는 분명히 뭐 이문세 이승철 H.O.T 노래인데 요즘 세대한테는 빅뱅 소녀시대 NCT 노래고 뭐 참 공감 많이 됩니다. 그래도 그 덕에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 같은 노래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쏘뮤는요 리메이크 송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첫 곡부터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빅뱅의 붉은 노을.

아, 우리 빅뱅 버전에는 심호흡이 좀 많이 들어갔네. 아, 뭐 좀 아픈 일이 있었나 보다. 붉은 농을 듣고 왔고요. 5169번님 외에도 1301번님, 2718번님, 1656번님, 1582번님 등등등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3027번님은요.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 올 2월 졸업 노래로 붉은 노을을 빅뱅 버전으로 불렀어요. 졸업생들이 투표로 정한 거였는데 진짜 분위기가 축제 그 자체였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 만한 노래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아니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좋아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진짜 옛날에 그러니까는 이게 언제적 일이냐 한 20여 년 전에 행사를 다녔을 때 그때 무슨 어떤 회사 기업 행사였어요. 그때 저희가 막 개그 무대를 펼쳤는데 이게 공감대 개그라서 그런지 공감이 안 갔던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안 터졌어. 너무 속상했는데 저희 다음 타임이 이문세 선배님이었거든요. 정말 모두가 그 넥타이 부대들이라고 하죠. 넥타이를 맨 그분들이 떼창으로 난 널 사랑해 이러면서 부르는데 제가 진짜 이문세 선배님이 너무 부러웠던. 근데 그 넥타이 부대들도 좋아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 이문세 선배가 제일 부러워 사실. 자 8385번님 슬퍼! 영미씨 아시죠? 우리 시절 수학여행 때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명곡이었잖아요. 요 노래를 아이즈원이 리메이크했는데 우리 때 에너지와는 또 다르게 상큼상큼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때 참 즐거웠는데 저 오늘은 아이즈원 목소리를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아이즈원 버전이 나왔다고? 어머 이걸 왜 내가 몰랐지? 어마나 세상에 이거 꼭 들어봐야겠네요. 제가 또 체리나 언니 팬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노래는요. 요즘 정말 핫한 곡이죠. 9267번님. 카라의 프리티 걸을 요즘 핫한 리센드가 리메이크 했잖아요. 제 나이 마흔. 프리티 걸을 들을 때면 그 시절로 돌아가 괜히 소녀가 된 느낌이라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하셨어요. 아유 뭐 마흔이 됐든 50이 됐든 그냥 이 안에 이 귀여움이 있으면 뭐 소녀지. 응, 소녀예요. 그제 야호. 리센은 야호 노래 듣겠습니다. 자 우리의 추억을 건드린 노래들 룰라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아이즈원의 3, 4 이어서 카라의 노래를 리메이크했죠. 리센의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 뮤 세대 대통합 모두를 만족시키는 노래 리메이크 송과 함께하고 있고요. 8385번님이 신청하신 아이즈원의 3, 4 그리고 9267번님 0323번님 등이 신청하신 리센니의 프리티걸까지 듣고 왔습니다. 2081번님 예전에 딸이랑 노래방 갔는데요. 딸이 동방신기의 풍선을 불렀어요. 제가 신나게 따라 불렀더니 엄마가 이 노래 어떻게 아냐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곡이 다섯 손가락이라고 알려줬네요. 와, 이것도 전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 딸이 어느새 다 커서 독립해가지고 같이 노래방 간 지 오래가 됐습니다. 아이고, 오래됐네요. 아, 딸아, 보고 싶다. 요번 추석에 오면 우리 노래방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는 응당 동방신기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아, 다섯 손가락 노래였구나. 알겠습니다. 아, 저는 또 우리 딱콩이 딱송이 언제 커서 같이 노래방을 가려나. 아니, 근데 얘네들이 아직 벌써 끼가 있어. 어떤 끼가 있냐면 엄마 입을 틀어막는 끼가 있어. 내가 뭐 노래만 부르면 엄마 시끄러워. 엄마 부르지 마. 이러고 제 입을 틀어막아버리더라고요. 아, 왠지 커서도 나랑 같이 노래방 안 갈 것 같아. 자, 그러면 2081번님이 신청하신 동방신기의 풍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 뮤. 두댕이들이 듣고 싶은 리메이크 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2366번님, 더블루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B1A4 그대와 함께 듣고 싶어요. 제 기준 원곡 느낌도 잘 살리면서 B1A4 특유의 설레는 아이돌 감성도 제대로 들어간 리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브할 때나 자전거 탈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게요. 요새 날씨도 좋은데 꼭꼭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B1A4의 그대와 함께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3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QC도 농관원.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첫 곡으로 가요만 리메이크하는 게 아니죠. 팝 리메이크 곡도 들려드렸습니다. 빌리 조엘 원곡의 웨스트 라이프의 업타운 걸 듣고 왔고요.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오늘 5.16 두댕이 분이 쏘아올렸습니다. 세대 대통합 리메이크 송 이문세의 빅뱅에 이어서 룰라 아이즈원 카라 리센의 다섯 손가락 동방신기 더블루 비원에이포까지 달려봤고요. 어서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요즘 감성도 즐기고 다들 즐거우신지 모르겠네요. 또 어떤 리메이크 송들이 있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예나 지금이나 제 심금을 울리는 소리 이 곡만한 게 없죠.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36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0: 계절에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쏘아 올린 뮤직 두쏘뮤 두 데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리메이크 송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들은 곡 서태지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노래죠. 성시경의 너에게 였습니다. 1666번님 성시경의 너에게 신청합니다. 나이차가 있던 친오빠가 서태지 팬이었는데 어릴 때 콘서트 비디오 같이 봤었어요. 맞아, 옛날엔 그런 게 있었는데 콘서트 비디오. 그때

그때가 8살이었는데 생생히 기억나요. 와, 진짜. 맞아. 그때는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 다 이렇게 녹화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고 막 플레이 하면서 노래도 듣고 막춤 같은 거 보면 그 안무도 따고 그랬었는데. 야, 지금은 그런 낭만이 또 없어졌어요. 7770번님, 유일무이, 전무후무, 서태지의 리메이크, 성시경의 너에게 듣고 싶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실제로 서태지 씨가 리메이크를 최초로 허락한 가수가 성시경 씨였다고 해요. 그래, 성시경 씨 정도 돼야, 아이, 그래, 너가 한번 불러봐.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응답하라 1994 OST로 쓰이면서 음원 차트 1위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서태지 씨가 이 노래가 다시 사랑받아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리메이크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서 후배 가수들이랑 같이 앨범도 만들었었더랬죠. 근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너무 괜히 고막 남친이 아니야. 너무너무 좋은데 그 중간에 생각해봐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성시경 오빠가 한 건지, 이 나레이션 부분, 누가 한 건지,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우리 또 집단지성 발휘하셔야죠. 자, 투데이가 쏘얼리 뮤직 두쏘뮤 리메이크 송 달려보고 있고요. 이번 곡은 2091번님이 신청하셨어요. 아, 이문세님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아, 가을이 오는 요즘 37살에 만나 20살 때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그러나 그만큼 빨리 식어버렸던 나쁜 남자였던 형준 오빠가 생각이 나네요. 예? 지금 실명까지 오픈하는 거예요? 되게 싫었나 보네. 이무새 노래 들으며 드라이브 했었는데 잘 살고 있겠죠? 저도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아니, 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형준 오빠는 왜 자꾸 생각하는 거야? 미련이 아직 남아있네. 아직 알죠? 미련 남으면 진 거예요. 졌어, 2091번님이 지금. 자, 나쁜 오빠와의 추억을 보내주신 2091번님의 신청곡,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6933번님의 신청곡 하나 더 챙겨갈게요. 마치다 세이코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까지 쭉 듣고 오겠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써올린 뮤직 두쏘 뮤 오늘 리메이크 송과 함께하고 있고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에 이어서 NCT 드림의 캔디까지 듣고 왔습니다. 7399번님 제가 듣고 싶은 노래의 리메이크 곡은 NCT 드림의 캔디입니다. 원곡은 이게 벌써 30년 전 노래라고?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H.O.T의 캔디 아시죠? 벌써요? 30년 전이라고요? 말도 안 돼, 진짜.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다고요? 와, 우리 H.O.T 오빠들은 아직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와, 진짜 이렇게 30년 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자, 다음 곡은요. 0614번님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0614번님, 요즘 제가 매일 듣는 노래입니다. 배우 이세영이 부른 공항 가는 길 듣고 싶네요. 이세영님이 차분한 목소리와 가을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뭔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악뮤 이찬혁 씨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거죠. 우산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찬혁 씨가 왜 나한테는 이런 거를 부탁을 안 했지? 그건 좀 어려웠나 내가? 너무 누나라서? 그랬나? 어? 아, 출산 휴가가 한 것 때문에. 예전에 내가 이제 방송에서 발에 떼미는 거를 이찬혁 씨가 모니터 화면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오! 막 극혐하시더라고. 그때 이후로 나한테 약간 그런 게 쌓였나 보다. 아, 영민 누나한테는 곡 주지 말아야겠다. 이게 좀 생겼나 보다. 알겠습니다. 자, 이찬혁 씨의 우산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죠. 마이 앤트 메리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이세영 배우가 부른 공항 가는 길 듣고 올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3: 전북인 삼농협.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두댕이들이 듣고 싶은 리메이크송 0743번님이 듣고 싶다던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왔어요. 아이유 씨 노래에 맞춰서 저도 맑고 청아하게 지금 시작을 해봤습니다. 0743번님, 조덕배님의 나의 옛날 이야기를 리메이크한 아이유님 노래 듣고 싶어요. 요 노래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잘 살고 있니?
1: 뭐 이렇게 미련이 남는 두댕이들이 이렇게 많아? 응? 에이, 다 잊자 우리. 미련 같은 거 훌 털어버리자. 에휴.
0: 자, 리메이크 송도 계속 만나볼게요. 6424번님. 로이킴이 부른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요. 원곡은 2호공감 노래인데 언젠가 고1 딸이 노래 좋다고 들려줬어요. 엄마도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곡이라니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역시 명곡은 시간이 흘러도 명곡인가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명곡이지 진짜. 또 개그는 이런 게 없나? 개그도 좀 리메이크 해가지고 다시 역주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연구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것도 한번 후배들이 좀 할 법도 한데 너무 옛날 건가? 할리라예! 이거 안 되나? 아이 간디작살. 아이 민식이냐? 아 우리 최민식 선배님이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
2: 야 임마 민식이냐? 야 나 왔어 임마. 내가 임마. 내가 널 좋아하면 안 되냐?
0: 넘어갈게요. 예.

자, 3801번님. 백현의 공중정원 듣고 싶어요. 원곡 보아 버전은 뭔가 당차고 여름 낮에 듣기 좋은 느낌이라면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백현 버전이 또 어울리더라고요. 몽글몽글하면서도 감미로운 무드. 다른 성별이 리메이크했지만 원곡을 해치지 않으면서 색다르게 듣기 좋은 곡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명곡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킴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그리고 백현의 공중부양이라고 할 뻔했어. 공중정원.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명곡은 시간이 흘러도 누가 불러도 명곡이죠. 리메이크 송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공감 노래였습니다. 로이킴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그리고 보아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백현의 공중정원, 그리고 이어서 핑클의 1999년 크리스마스에는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1350번님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핑클의 1999년 크리스마스에는이 럼블피쉬의 으라차차의 원곡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힘들 때 핑클 한번 럼블피쉬 한번 이렇게 듣곤 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와,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핑클 느낌이랑 럼블피쉬 느낌이랑 완전 럼블피쉬는 으라차차 약간 진짜 으라차차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노래인데, 으라차차 이걸 약간 이렇게 필름을 늘려놨어. 으라차차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와, 신기하다.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자,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두댕이들이 듣고 싶은 리메이크 송과 함께하고 있고요. 위로와 응원이 담긴 노래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1454번님. 리메이크하면 김필, 곽진원의 걱정 말아요 그대죠. 우리 전인권 형님 버전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어른의 위로라면, 김필, 곽진원 버전은 이 시대를 같이 사는 젊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다르게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힘내보아요 걱정 없이 라고 하셨습니다. 이 느낌이 뭐냐면, 전인권 형님께서 부른 버전은 노래만 듣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제목은 걱정 말아요 그대인데 너무
1: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0: 너무 더 힘든 거 아시죠? 근데 또 우리 김필님과 곽진원님은 그래도 그 걱정을 좀 덜어주는 것 같은 느낌. 자, 한번 들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비교해 봅시다. 김필, 곽진원의 걱정 말아요 그대.

0: 잤따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찻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 뮤. 오늘 다양한 리메이크 송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역시나 정말 한 줄 명언이 있었죠. 명곡은 시간이 흘러도 명곡이다. 누가 불러도 명곡이다. 예, 진짜 좋은 노래들 많이 만나봤고요. 자, 그렇다면 끝곡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일 또 명곡들 들려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노중훈 작가님과 명곡들과 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4: 해도 돼.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5: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6: 미니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당포성.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성곽으로 임진강과 하천이 만나는 높은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임진강과 넓은 초원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곳은 특히 밤에 별을 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당포성을 오르는 언덕길에는 넓은 잔디밭이 이어지는데요. 이맘때면 곳곳에 보라색 버베나꽃도 피어있고요. 언덕 위에는 나홀로나무라 불리는 팽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있습니다. 해질 무렵 이 풍경 위로 노을이 내려앉은 모습도 근사한데요. 캄캄해진 밤하늘에 하나둘 별이 뜨는 모습은 더없이 낭만적이라고 하네요. 별이 하나둘 늘어나는 걸 보고 있으면 집에 갈 시간도 자꾸 늦어질 것 같아요.

0: 완벽한 하루, 저는 성진환입니다. 오늘 첫 곡은 보세 이 에우라는 브라질의 유명한 보사노바 곡인데요. 네, 주앙지 유베르트가 작곡한. 네, 오늘은 시우비아 텔리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네, 홍지영님이 목소리 낯설다, 누구세요? 하셨어요. 예, 매일 이렇게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도 또 소개를 한번 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죠. 우리 상순 DJ 순디를 대신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진행을 맡고 있는 성진환입니다. 저는 어제 좀 제가 너무 횡설수설 제 소개를 한 것 같아서 좀 웃기려고 막 저희 부모님 성함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좀 제대로 좀 소개를 한번 드릴까요? 저는 저기 2005년에 데뷔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가수이고 또 노래도 만들고 음악하는 사람이고요. 스위스로우 멤버였어요. 그래서 활동을 오래 하다가 지금은 혼자서 또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오랜만에 또 새로운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열심히 지금은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쑥스럽네요. 제가 좀 쑥스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하는데 늘 저기 평생 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씩씩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쑥스러워지네요. 문자번호 9629번입니다. 기다렸던 오후 4시. 오늘도 반가워요, 판디 하셨어요. 네. 이 판디라는 별명을 얻게 돼서 이것 또한 또 좀 기쁘네요. 이번에 제가 완벽한 하루를 진행하면서 얻은 새로운 별명. 저도 반갑습니다. 인사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신청곡 또 길거나 짧은 사연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8000번,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완벽한 하루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브람스 안마의자, 당진시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샘표식품 주식회사, 올품, 음주후엔 티맵 대리, IBK 기업은행, 아크메르 동탄,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6: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7: 안녕하세요,
8: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8: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9: 완전 좋아요.
8: 연두링.

이지영의 산책 들었습니다. 아, 김지수 님이, 어? 이 노래 10여 년 전에 펀디 라디오 할 때 많이 나왔던 노래죠? 그때 저도 이 노래를 알게 됐는데, 펀디 목소리랑 같이 들으니까 대학생이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네요. 크크크. 지금은 둘째 이유식 먹이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아유, 반갑네요. 야, 벌써 그렇구나. 둘째 이유식 먹이고 계시군요. 저도 그랬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아, 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또, 오랜만에 들었으니까. 하, 옛날 생각하면서. 아, 진짜 예전에 방송에서 틀기도 많이 틀고, 듣기도 많이 듣고, 라이브로도 많이 듣고, 또 워낙 좋아하는, 형이고, 또 선배 뮤지션이고, 이재영 씨. 목소리 진짜, 아, 목소리 젊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여전히 이 목소리니까, 이지영 씨는.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멋지게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반갑습니다. 김지수님께 뷰티 상품권 하나. 예,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노래 듣고 계셨던 김지수님께 고맙습니다. 아, 문자 번호 1453번입니다. 판디, 3일 동안 계속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목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오늘은 좀 더 차분한 목소리라고 하셨어요. 오, 그런가요? 어허, 괜찮나요? 조금 더 띄워볼까요, 오늘? 뭐, 여러분, 저기, 원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또 제가, 예, 천의 목소리

또 이렇게 주책, 예. 너무 주책을, 저기, 부리면 안 되겠죠? 3858번으로 또 문자 주셨어요. 판디가 스위스로 멤버였군요. 예전에 4시에 진행하셨죠? 그때 잘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전에 또, 또 저희가 함께 했던 방송,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반가워 해주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저도 뭐 늘 그 함께 했던 그 매일매일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니까요. 지금 하루하루 진행하면서도 예전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후에 발견 스위스로였죠. 예. 4시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정은지님, 오늘 판디 미용실 다녀오셨을까요? 오늘이나 내일 가신댔는데 오늘 갔습니다. 네, 오늘. 또 어제 그 미용실에서 어머님과 함께, 지금 어머님과 딸이 함께 그 미용실에 가셔서 머리하면서 들으신다는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좋다, 훈훈하다 하면서 또 의식의 흐름대로 아, 나도 미용실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야겠다 했었는데 마음 먹을 때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 방송 오기 전에 갔다 왔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작가님이 예쁘게 찍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 윈디시티의 노래입니다. Sweet Reggae Music.

스윗 레게 뮤직 윈디시티의 노래였습니다. 박대성님, 레게 리듬에 몸은 들썩이는데 무릎이 먼저 말리네요. 마음은 자메이카, 현실은 물리치료실입니다. 라고. 아, 아이고. 네. 아, 정말 물리치료실에 지금 계신 건 아니겠죠? 어떤 그, 네,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예, 아니, 뭐, 이런 덩실덩실, 이런 리듬은 뭐, 이렇게 꼭 무릎에 이렇게 무리를 줄 만큼 움직이지 않아도 상체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리듬 타셔도 뭐, 예, 충분하지 않아요? 예, 저도 그렇게, 예, 흔들면서 들었습니다. 예, 힘내세요. 네. 예, 박대성님께, 하, 관절이 안 좋을 때는 또, 예, 근육이 중요하니까, 우리, 닭가슴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노현정님입니다. 반디 출첵합니다. 왠지 선곡도 젊어진 것 같아요. 아닌가? 젊은 총각 느낌의 목소리도 좋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총각 느낌, 이런 단어들 보일 때마다 또, 아, 제가 막 며칠씩 젊어지는 그런, 예,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디서 이런 얘기 들을 일이 많지가 않아서, 저도. 아유, 정말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휴대전화 번호 8231번 쓰시는 분입니다. 퇴근길에 아이 간식 샀어요. 올해 첫 미니 붕어빵입니다. 가을가을한 기분이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죠. 붕어빵 이런 좀 따뜻한 간식들이 이제, 예, 맛있어지는 그런 계절이죠. 아침하고 밤에는 꽤 춥잖아요. 그렇죠. 추워서 일찍 일어나고 그랬는데 오늘도 불과 얼마 전까지 빙수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은데, 팥빙수를. 예. 아, 저도 이런 붕어빵 먹고 싶네요. 금 먹고 싶네요 지금. 자, 1부 끝곡 후지 카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Love Like This. 이 곡 들으시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3: 세종.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3: 세종.
2: 판촉물
3: 굿즈는
2: 세종.
3: 세종.
2: 세종
3: 세종 기프트.
4: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2: 세종 기.

취향의 공유. 자,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캐롤 킹 그리고 제임스 테일러의 You've Got a Friend 라이브 버전입니다. 아,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에 트루바둘이라는 유명한 클럽이 있는데요. 1960년대에 포크 음악의 중심지로 불렸고, 오늘의 주인공인 캐롤 킹, 제임스 테일러를 비롯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이곳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2007년에 트루바둘의 50주년을 기념해서 캐롤 킹과 제임스 테일러가 그 수십 년 전에 젊은 시절에 함께 공연했던 그때 그 연주자들과 함께 합동 공연을 열고 라이브 앨범도 발표했습니다.

냈어요. 근데 이 앨범이 아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라이브 버전이 트루바둘 공연 버전이고요. 두 사람의 화음부터 정겹다고 할까요? 정말 오랜 친구 사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자, 그러면 캐롤킹과 제임스 테일러의 You've Got a Friend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0: This song that we're gonna do now is a song that Carol.
1: 캐롤 킹과 제임스 테일러의 You've Got a Friend. 라이브 앳 더 트루바도르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 이수진님. 헉! 이거 마이클 잭슨 목소리만 듣다가. 그렇죠. 마이클 잭슨이 어린 시절에 아마 이 노래를 또 불러서 앨범에 수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뭐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요. 캐롤 킹이 그 작사, 작곡하고, 그 본인의 앨범 테피스트리에 수록을 해서 또 크게 히트를 하고 그 이후에 많은 가수들이 또 커버를 했었고요. 제임스 테일러도 사실 그 캐롤 킹이 앨범에 수록하기 이전에 캐롤 킹이 제임스 테일러한테 이 곡을 줬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테일러가 큰 히트를 또 그 전에 했었고 뭐 그런 역사가 있는 곡인데 아, 이 라이브 공연 실황 DVD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좀 눈물이 나요. 예. 희한하게. 그런 굉장히 훈훈하고 분위기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주자들도 다 예전 그 사람들이고 다들 이제 나이가 드셨죠. 그 연주자들도. 관객들도 그 젊은 시간에 그 클럽을 찾아서 그때 당시 젊은 그 포크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보던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다시 모여서 공연을 함께 하는 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 실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다가 중간중간에 되게 저도 울컥하게 되는 그런 라이브인데 이것도 벌써 한 20년이 지났죠. 2007년이었으니까. 예, 여전히 또 건강하게 이 두 분 다 또 계속 음악을 들려주고 계신데 아, 여러분과 함께 들어서 좋네요. 저도. 김미옥님입니다. 24년 지기 초등 동창 모임 가는 길에 들으면서 가는데 노래가 아주 취향 저격이네요. 가는 내내 잘 들을게요. 판디, 환디, 판디 하셨어요. 예, 아, 뭐 어떻게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약간 진판이 약간 이런 별명이 있어서 가지고 제 이름은 성진환인데요. 예, 성진판은 아니고요. 예, 아무튼 판디 좀 이렇게 어감이 재밌잖아요. 예, 아, 아무튼 이 아 또 그러게요. 딱 제가 노래를 잘 틀었네요. 이렇게 또 친구들 만나러 가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의 취향입니다. 김주아님이 보내주신 사연 골랐어요. 코달라인, 밴드 코달라인의 하이 홉스 공유해요. 6년 전에 아파서 외출도 어려웠을 때 정말 많은 힘이 되었던 곡이에요. 올해 월드투어를 끝으로 밴드가 해체한다고 해서 내한하면 꼭 보러 가고 싶었는데 놓쳤습니다. 유유. 아쉽지만 음악은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 같이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 코다라인이라는 밴드가 아, 해체를 하는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 밴드 이름은 알았는데 잘 저도 음악은 이제 많이 들어보진 못했었는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결성한 밴드였고 아, 그러네요. 한국에 그 저도 좀 아까 찾아봤더니 8월에 왔었네요. 하, 예. 그렇군요.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유럽 투어를 또 한다고 하니까 유럽 가시는 분들은 예, 찾아가 보시면 좋겠네요. 또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예, 팝 단신 아, 그, 예, 취향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아님. 코달라인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High Hopes.

0: 보드카레인의 100%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코달라인의 High Hopes. 이 곡은 김주하님의 취향곡이었습니다. 네, 아, 해체를 앞둔 밴드 코달라인의 노래에 이어서 보드카레인의 100% 네,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보드카레인도 참 제가 예, 오랫동안 오래오래 좋은 음악을 들려주길 바랬던 밴드인데 멤버들과 또 친분이 있기도 하지만 예, 지금 활동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뭐 멤버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계속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있지만요. 아, 오늘의 취향곡을 보내주신 김주아님께 또 지난 세트 보내드려야죠. 자, 아, 그 몇 년 전에 많이 아프셨다 그랬는데 지금은 건강하시겠죠? 예, 그러길 바라면서 인생 즐기는 세트 오늘 골라봤습니다. 뷰티 상품권,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김주아님 고맙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

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네, 완벽한 하루 저는 성진환입니다. 오늘 2부 끝곡은 윤건의 가을에 만나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미니로 이종표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일본어 투 표현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지금보다는 적극적이었는데요. 점점 잊히는 것 같죠? 바꿔 써야 할 일본어 투 표현. 사람이 유도리가 없다는 말에서 유도리는 여유를 뜻하는 일본어 유토리에서 왔습니다. 융통성이라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고요. 왔다리 갔다리는 우리말 왔다 갔다에 일본어 조사 타리를 붙인 말로 왔다 갔다로만 써도 뜻이 통합니다.

0: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폴리텍 대학 두두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9: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10: 대학. 농식품 품질안전관리는 농관원.
11: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안전성관리도 농관원. 농식품원산지QC도 농관원.
12: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완벽한 하루 3부 첫 곡으로 Life, 네즈레의 노래였죠. 네, 이 곡 같이 들었고요. 저는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일주일간 진행을 맡고 있는 가수 성진환입니다. 아, 방수경님. 진환씨 오랜만입니다. 소식 듣고 라디오 꺼내서 듣고 있어요. 메시지 남기려고 미니도 로그인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저도 미니 게시판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계속 중간중간. 예, 이름이 익숙한 또, 예, 오래 알았던 팬분들, 예, 보일 때마다, 울컥울컥 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 예, 사연도 좀 비슷한 게 많고요. 아, 오랜만에 미니 설치했어요. 오랜만에 라디오 또 주파수 맞춰요. 이런 말씀들 볼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니 지웠다가 다시 깔 때 굉장히 설렌다고. 그거 좀, 예, 어떻게 공감하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거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공감하시겠죠.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문자 번호 2355번입니다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 AI 친구나 결제할까 했는데 오늘은 성진환 씨랑 대화해야겠네요. 잔잔함과 편안함이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유료로 AI. 아, 예. 저도 유료 버전은 안 써봤는데, 저도 AI랑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 굉장히 요즘은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고, 예. 뭐, 저기, 그, 채소마켓에 뭐, 팔려고 하는데, 적정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세심하게 조율해요. 아, 근데 요 부분이 약간 하자가 있는데 이거 약간 조정해야 되지 않아? 아, 이거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니야? 막 계속 토론하면서 막.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 기억이 먼저 났습니다. 예, 잘 팔았고요, 어저께. 자, 여러분의 신청곡, 또 소소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완벽한 하루 3, 4부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베스트 슬립, 노무법인 피해, 롯데렌탈,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경기주택도시공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천안아산역 그랑시티 필하우스,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참나.

구원찬 피처링은 백예린이었고요. 너는 어떻게 함께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일기예보의 노래였죠. 떠나려는 그대를. 네, 권민숙님. 깍! 안녕하세요, 판디. 오늘은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퇴근을 좀 일찍 하셨나 봐요. 굉장히 이제 신나신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전해집니다. 축하드려요. 안송이님은 판디 목소리 듣고 싶어서 대표님 몰래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랑해요. 라고. 네. 지금, 예, 가만히 계시던 대표님, 예, 갑자기 사랑 고백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예. 익숙한 이름들. 다들 반갑네요. 이우석님은요, 판디 19년 전인 2007년 별밤 방청 갔을 때 한번 봤어요. 그렇군요. 라이브로 노래하는 거 직접 듣고 팬 돼서 콘서트도 갔었는데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걸 또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기억하시고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자세를 고쳤습니다, 지금. 예, 너무 감사해서. 예, 항상 건강하시고, 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받아서. 자, 휴대전화번호 7530번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빌리 아일리시, Bad Guy.

빌리 아일리쉬 배드가이 들으셨고요. 김숙경님 좋다 좋다요. 흠칫 흠칫 흠칫 흠칫 보통 이렇게 놀라는 표현에 흠칫 놀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는 의성어 아닌가요? 아 의태어죠 그죠? 굉장히 신박하네요. 근데 리듬 탈 때 쓸 수도 있죠. 둠칫 둠칫 약간 그 베이스가 둠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는 음악이라면 네,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8377번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라디오만 틀면 듣느라 일에 집중이 안 돼요. 라디오 들으시면서 다른 일에도 집중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그래도 지난 DJ의 완화는 놓칠 수가 없어서 손 놓고 라디오만 듣는 중이에요. 크크크. 그래도 예. 일에 집중이 안 돼서 끄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냥 일을 포기하고 예, 저도 뭐 저도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인간이라서 예, 학창시절에 진짜 라디오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공부를 놓고 항상 라디오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지나고 나면 공부보다는 그때 들었던 라디오와 그때 들었던 음악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저는 이제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산타나 피처링은 미셸 브랜치입니다. The Game of Love.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 중심 라이프 케어 몽젤.
4: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5: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4: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5: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4: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5: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6: 전북인 삼농협.
7: 커져라 친환경.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597년 음력 9월 16일은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날이었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물길을 이용해 133척에 달하는 일본 수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끈 함선은 모두 12척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오늘 한국사 좋아요. 한국사예요. 명량해전. 그 적은 수의 그 함선으로 이제 큰 일본 그 대군을 상대로 이긴 전투라는 거는 어렴풋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2척이었다. 그러면 133척이면은 10배가 넘는 거잖아요. 아, 이거 너무 이게 가능해요,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왠지 12척은 넘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저기 이순신 장군님이 노하시려나? 아, 그래도 조금 너무 저기 10배 이상은 좀 무리가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12척보다는 조금 많았을 것 같아요, 왠지. 예, 저는 오늘 X로 가겠습니다. 예. 자, 진짜 모르겠다. 자, 오늘 문제 다시 드릴게요.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이 이끈 함선은 모두 12척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The Bird and the Bee의 노래였습니다. My Love. 자, 오늘 상순 퀴즈 문제는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이 이끈 함선은 모두 12척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저는 X로 찍었습니다. 그냥 저는 12척은 이게 대승이었다는 건 알지만 예. 12척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X로 했는데요. 아, 1399번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정답은 O! 무슨 영화 대사에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이러지 않았나요? 아, 그거. 아, 그러니까 저도 딱 이거 그 퀴즈 마무리하고 이제 노래 나가면서 피디님이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그렇죠 그 영화 대사가 있었죠 그랬는데 제가 그 영화를 못 봤어요. 명량을 못 봐가지고 아 이 대사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한국사를 이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안 하신 분들도 이 대사는 많이 기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지금 5라고 해주셨고 또 저기 4782번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정답 5.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 그러니까 12척 맞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럼 12척이 맞는 걸까요? 근데 아직 12척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8808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X입니다. 11척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확신에 차서 짧게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는데 11척이라고. 그럼 영화 대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조규동님 정답 X. 12척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과대포장한 거고요. 14척이나 15척일걸요? 라고 이렇게 또 본인의 역사에 대한 신념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이 이끈 함선은 모두 12척이었다? 정답은 X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이 이끈 함선은 모두 12척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13척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죠?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겠죠. 최민식 배우님께서. 자,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라고 한 것은 인수했던 판옥선이 12척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전투 직전에 한 척이 더 이제 추가로 합류됐대요. 그래서 실제 명량해전에 참가한 조선 수군의 함선은 총 13척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맞췄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그게 있었네. 문제에 굳이 이순신이 이끈 함선은 모두 12척이었다. 모두라는 단어를 우리 출제위원께서 넣어주신 이유는 이 대사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정답이 12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어떤 예? 그런 걸 살짝 흘려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영화도 안 본 저는 맞췄습니다, 여러분. 아, 뿌듯하네요. 자, 휴대전화 번호 2534번, 또 5772번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노래입니다. 고백.

0: 감미로운 목소리에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고백 앞서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Still the One이라는 제목의 보컬은 성진환이라는 또 제가 얼마 전에 발표된 그 곡이에요. 사운드 트랙, 드라마 사운드 트랙인데 이런 엿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이 좀 흠칫 놀라실 수 있지만 욕설은 아닙니다. 그 드라마의 한 곡을 제가 노영심 음악 감독님의 부탁으로 제가 또 한 곡을 너무 감사하게도 부르게 돼서 오랜만에 또 녹음을 했는데 또 목소리 누구냐고 아니 목소리 누구냐고 많은 분들이 또 접니다.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번호 9078번입니다. 내일부터는 연대 프린스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연대 프린스가 뭐예요? 제가 그런 이름의 학교를 나온 건 맞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딱히 뭐 프린스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좀 아웃사이더에 가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6266번으로 또. 저 오늘 처음 듣는데 묘하게 재밌어서 집에 진즉 도착했는데 차에서 더 들어보고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끝날 때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쭉 함께 해주시고, 또 6시부터 우리 배철수의 음악캠프도 집에 들어가셔서도 또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겁니다. 늘 좋은 음악에 함께하는 MBC FM4U. 광고 듣겠습니다.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0: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 완벽한 하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예, 정말 빠르게 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시간은 간다 준비했고요.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연출 황종현, 저는 성준환이었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1: 미니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골라서

0: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어디선가 빈 배 하나가 떠내려오다가 그만 쾅! 평소 같으면 참을성 없고 급한 성질에 화를 버럭 낼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배,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빈 배이니 화를 낼 대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인가 화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배라면 당장 소리 지르며 비키라고 야단치겠지만 얼른 비키지 않으면 고함과 욕설을 퍼부었겠지만 빈 배 앞에서는 그 모두가 필요 없고 허망한 일입니다. 아,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흘러간다면 누가 능히 그를 대하였겠습니까? 노나라 임금께 시남자는 빈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 장자 외편에 나오는 빈배. 세상 만사를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기존의 판단이나 평가,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빈배 앞에서 다 소용없게 되는 일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The Shoes Corporation, Rock the Boat 들었습니다. 자, 아, 오늘 날씨가 네. 뭐 한낮에는 좀 햇살이 따갑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와, 전형적인 뭐 바람 솔솔 불고 기분 좋은 날씨. 예, 이런 날 또 음악 들으면 예술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자, 첫 곡으로 The Hughes Corporation의 Rock the Boat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우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에서 함께합니다. 아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쿼터 플래시 하든 마이 하트 들었습니다. 유선난 씨가 청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 음악이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너무 좋아서 주차장인데 집에 가기가 싫어요. 4651번. 왜? 집에 가면 라디오 못 듣습니까? 집에서 들으면 되죠? 아, 집에 가면 또 다른 뭐 할 일들이 있는가? 아, 모르겠습니다. Quarter Flash, Harden My Heart 들었고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8000번입니다.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미니 게시판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2021번으로는, 오늘 생일이군요. 아저씨 저 오늘자로 만 21살 됐어요. 오, 자취 중이라 엄마가 해준 미역국은 못 먹었지만 삼겹살 배달시켜서 맛있게 만찬할 예정. 오, 아니 미역국도 배달할 수 있을 텐데요. 미역국? 오, 미역국 본인이 끓여 먹어도 되는데. 아니, 내가 끓이면 맛없죠. 아, 요새는 미역국을 뭐 밀키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데워 먹으면 될 거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미역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끈덕거려서요. 예, 미끈덕 해가지고. 미역 무침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미역 생미역 왜 초고추장 찍어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데 미역국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있으면 먹는데, 예. 제가 찾아서 먹진 않습니다. 자, 953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이렇게 신청하시면은 실례인데, 음악 만든 사람한테.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음악 발레리 신청합니다. 이 에이미 와인하우스 음악 아니거든요. 마크론슨 음악입니다. 마크론슨 피처링 에이미 와인하우스 발레리.

네, 미카. 백햄 친구 미카. Live your life 였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삶을 살 순 없죠.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Live your life. 102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마크 론슨 피처링 에이미 와인하우스 발레리였고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에이미 와인하우스. 예. 진짜 아까운 가수 아니에요? 아까운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 27살이거든요. 예. 이 노래 진짜 몇 분 얘기하셨는데 그 텔레비전에서 그 배우 김민아 씨가 이걸 부르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어울리던데 노래가. 와. 깜짝 놀랐어요, 보고. 오. 근데 배우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 배우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브루스 윌리스 같은 저 배우는 원래는 가수가 되려고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배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완 맥그리거는 워낙 잘 부르고 예. 춤 잘 추는 배우들도 많고 배우라는 직업이 참 다재다능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진짜 배우 안 하기 정말 잘했어요. 예. 아주 80년대에 제가 몇 편 찍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영화. 와, 이거 왜 찍었나 몰라. 그때는 뭐 그냥 또 젊을 때라, 뭐 찍으면 되지 모르고 그냥 막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고사를 했을 텐데. 하긴 따져보면 드라마 출연 제의도 받았거든요. 예. 제가 저 고사를 했죠. 왜냐하면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을 살아야죠. Live your life. 예. 정말로요. 진짜 저 드라마 감독한테 제안 받았다니까요. 예. 이애경 씨 날씨도 좋고 음악도 좋고. 예. 감사합니다. 에어로스미스의 연주한 노래 핑크.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추석이 바로 다음 주인데요. 아직 낮 동안은 여름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 금요일에는 29도까지 올라서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날이 금세 선선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제주도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 최대 60mm까지 양도 꽤 많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 계속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제주와 동해안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소리 같아. 고전 중에 고전, 장자를 고른 이가 하는 소리다. 노자와 장자는 아니 무슨 무슨 자자가 붙은 그 옛날의 높은 스승들은 약속이나 하신 듯 하나마나한 소리들, 드러나마나한 소리들을 참 애매모호하게 늘어놓곤 하셨다. 그 모호한 말씀들을 귀 밝은 이들은 잘 새겨들어 인생과 우주의 깊은 뜻을 헤아리곤 한다. 철수는 오늘 오강남풀이 장자에서 몇 구절을 무작위로 골라보려고 한다. 별 뜻 없이 그냥 골라보려고 한다. 한쪽이 오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그런 것인가? 두 쪽이 다 옳거나 두 쪽이 다 그런 경우는 없을까?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때를 만났기 때문이요. 어쩌다가 세상을 떠난 것도 순리이기 때문일세.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른다면 슬픔이니 기쁨이니 하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지. 우리 보통 인간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 말이란 바람이나 물결이다.

가을엔 바람이 소스레진다. 장자에 나오는 붕새는 바람을 타고 저 하늘 드높이 날고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 붕새를 붕새이게 하는 것은 그 자신만이 아니고 바람이기도 한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오강남 선생은 그 바람에 대해 이런 풀이를 남긴다. 바람은 시라버의 푸뉴마, 히브리어의 루악, 산스크리트어의 프라나, 한문의 기처럼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생기나 숨을 뜻한다. 모든 종교는 건조하고 무의미한 현존을 뛰어넘기 위해 바람, 생기를 찾아 진정 살아있는 자유인이 되라고 권한다. 이 저녁에 부는 바람도 그럴까?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걸까? 요즘 길 가다가 대추알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대추나무를 볼 때가 있는데 저 대추 한 알도 자기 안에 태풍 몇 개 안고서 붉게 익어간다고 어떤 시인이 알려주었다. 한낱 대추도 세상과 통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바람과 땡볕과 무서리와 초승달 등을 품을 줄 안다. 사람이 자기 안에 온갖 잡념들을 풀어놓다가 이윽고 숨 쉬듯이 바람을 내뿜는 일을 생각한다.

로 크리스티 Settle the Wind 들었습니다. 아, 이건 뭐 한암석 선배가 이 한국말로 우리말로 노래했거든요. 이거 바람의 신뢰라고. 아, 뭐 가수들끼리 단순 비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노래는 솔직히 얘기하면 한암석 형이 부른 우리말 버전이 더 좋아요. 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로 크리스티 Settle the Wind 들었고요. 아, 오세정 씨 여자친구랑 무한도전 라디오 편 보다가 처음으로 미니를 깔았어요. 크크. 라디오 매력 있네요. 와, 최고입니다. 굿. 아니, 참, 라디오를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를 처음 접한, 아니,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라디오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놀랍죠? 라디오에서 37년째 일하고 있는 제가 듣기에는 참 놀랍죠? 그 전에도 또 저도 라디오 청취자였고, 어려서부터, 와, FM 라디오에서 그, 막, 시카고 음악 이런 거 들으면서, 제목 이상하게 적고 막, 와.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건 무한도전 라디오 편은 아직도 어디선가 방송이 되고 본다는 얘기예요. 아, 이것도 놀랍죠? 예. 아, 놀랄 이들이 참 많네요. 고맙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세종 씨. 자, 6시 40분 44초 막 지났습니다. 아, 오늘 3, 4부에는 프랑스에서 온 재즈 밴드가 나오실 겁니다. 야, 멋진 라이브예요. 크, 요즘 같은 날씨 이거 이 라이브 들으면 진짜 좋죠. 예.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손모은 씨가 리더인 밴드입니다. 예. 모은이라는 밴드. M-O-E-U-N. 모은. 예. 자, 오늘은 뭐, 예.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무흐즈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무흐즈에서요. 자, 김태수 씨가 청해주신 The Moody Blues. Nights in White Satin.

0: 네, 무디 블루스, 나이트 인 화이트 세틴 들었습니다. 이게 또 컨셉 앨범이에요. 네. Days of Future Past라고 뭐 아침부터 쭉 나옵니다. 이게 the night, 밤이에요. Nights in White Satin. 저스틴 헤이워드가 만들었고요. 네.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지휘는 피터 나이트. 이게 60년대에 이런 음악이 나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60년대. 1960년대요. 와. 호랑이 정말 담배 피던 시절에. 담배는 안 폈나? 예. 제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러네, 진짜. 아, 근데, 청취자 한 분이 이 노래 어제 K본부에 나옴, 이렇게 제보를 주셨는데, 아, 그러면 KBS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아, 잠깐. 근데 이게 앨범에 있는 이 풀 버전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 앞에 노래 부분만 나왔습니까? 이 노래 부분만 나왔으면 인정 못하고, 이 풀 버전, 7분 넘는 버전이 나와야 돼요. 아니, 근데 어제 이 노래가 KBS 라디오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건 좀 의문이 드네.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네, The Beatles의 Something. 조지 해리슨, 기타리스트인 조지 해리슨이 노래도 만들고 리드 보컬도 했습니다. 자,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요. 네. 조지를 따라 갠지스에서 상계동까지. 여기서 조지는 조지 해리슨이에요. 저자가 고영탁 씨인데 고등학생 시절 조지 해리슨의 음악을 만난 뒤 노래를 따라 30여 년을 걸어온 음악평론가 고영탁의 에세이. 야. 조지를 따라 갠지스에서 상계동까지. 아, 이게 저 음악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조지 해리슨은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렇게 책을 낼 생각을 했을까요? 오. 자, 배철수의 음악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퀴즈 내야죠. 퀴즈 정답자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고영탁조 조지를 따라 갠지스에서 상계동까지 보내드립니다. 한 권씩 보내드리죠. 자, 이 곡은 더 비틀즈의 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앨범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예. 앨범 제목이 뭐 길진 않아가지고 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 이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립니다. 자, 3, 4부는 오늘 음악 캠프 라이브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재즈 밴드 모은과 함께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바라보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40살이 넘어서도 현역인 축구선수 호날두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성실한 걸로 더 유명한데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말했죠. 예술의 경지에 오른 선수인데도 항상 30분 일찍 나와서 훈련을 시작했다. 어느 유명 감독도 아프리카 프로팀을 맡았을 때 아는 선수가 없는데도 가장 뛰어난 선수를 바로 찍었다지요. 훈련 시간 30분 전에 신발끈을 묶은 저 선수. 저 선수가 우리 팀 에이스요. 일찍 출근, 일찍 출석은 분명 괜찮은 전략입니다. 특히 초면엔 확실히 점수를 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5: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6: 심의필. 그때도 지금도 PN 풍량.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을 저녁에 아주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바이올린 연주자 손모은 씨가 이끄는 3인조 밴드입니다. 모은입니다. 밴드 이름이. 바이올린 연주자 손모은 씨, 피아노의 덱스터 골드베르그, 기타의 로맹 하버트. 이렇게 세 분. 두 분은 프랑스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랑스어 통역의 김은수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통역사 김은수입니다.
0: 네, 몇 번 뵀죠?
1: 네.
0: 언제 뵀죠?
1: 지난번에 이제 피닉스 밴드 올 때,
0: 피닉스 왔을 때,
1: 그리고 노트르담 드 파리 팀,
0: 뮤지컬
1: 때.
0: 팀
1: 네.
0: 왔을 때,
1: 네. 네. 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김은수 씨는 우리말은 잘 되시는 거죠?
2: 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0: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일찍 가셨으면 또 한국어 잘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2: 아니, 저 한국에서 20살까지 살다가 인제 프랑스 산 지 14년 차입니다.
0: 네, 마이크 좀 가까이 있으시겠어요?
2: 네.
0: 그러면은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시겠네요.
2: 네. 많이 듣고.
0: 아, 그랬어요?
2: 네.
0: 진짜로요?
2: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찾아서 또 듣고 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영광입니다.
0: 예, 예. 자, 우선 뭐 한 분 한 분 청취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까요? 손모은 씨부터.
2: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손모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Est-ce que vous pouvez saluer nos auditeurs?
3: Ben oui, enchanté. Donc moi, je m'appelle Dexter Goldberg et je suis ravi d'être là. 저는 피아니스트 Dexter입니다.
0: 오, 한국어도 되시네. 야, 근데 저분 피아니스트라기에는 지나치게 목소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1: Et pour être pianiste, en fait, vous avez une voix très charmante.
3: Merci beaucoup.
0: 이게 프랑스어가 약간 매력적이긴 하지만, 저렇게 또 중저음으로 쫙 얘기하니까 멋있네.
1: Et votre voix très basse, en fait, c'est très attirant.
3: Ça fait plaisir.
1: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기타리스트.
4: 저는 기타리스트 로만입니다.
0: 왜 이렇게들 한국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1: Vous parlez très bien coréen déjà.
4: Merci.
0: 손모은 씨가 지금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2: 제가 교육을 조금 시켰습니다.
0: 아하. 그러면 두 분은 프랑스 분 두 분은 한국에도 몇 번 오셨나요? 그럼?
1: Est-ce que vous avez déjà visité la Corée ou c'est la première fois?
3: C'est la deuxième fois. C'est la deuxième fois.
1: 네, 두 번째 방문입니다.
0: 자주 오진 않으셨네.
1: Vous n'êtes pas venu aussi souvent en fait.
4: On est venu l'année dernière. On a fait aussi une tournée avec Moon. Donc c'est la deuxième fois effectivement.
1: 네, 작년에 이제 또 손모은 씨랑 이제 투어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0: 기타리스트 로망 하버트 씨는 약간 축구 선수처럼 생겼어요.
1: Vous avez un air d'un joueur de football en fait.
4: De football. C'est la première fois qu'on me le dit, je crois.
1: 아, 정말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0: 아, 처음 들어요? 아, 미안해요.
1: Je suis désolé.
0: 아, 첫 곡으로 우리가 발음은 잘 안 됩니다만 생크노트 로즈.
2: 네, 맞습니다.
0: 이게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홍빛 다섯 음이에요.
2: 네, 분홍빛 다섯 음이라는 뜻을 가진 곡입니다.
0: 제가 아까 이거 들으면서 사람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고 뭐라 그럴까 좀 생각이 많아지던데 뭐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죠?
2: 네,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이 곡을 영감을 받았던 게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0: 설거지를 하면서?
2: 설거지를 하다가 그 사라 보기안의 짐이라는 곡이 그때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곡이 이 저희가 시작하는 첫 다섯 음으로 곡이 끝나요. 근데 그 곡이 이제 짝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좀 마음 아픈 그런 곡인데 제가 좀 그 뒷 이야기를 상상을 하면서
0: 짝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또 뭐 다른 사랑이 찾아오고 뭐 이런 건가요?
2: 아니요, 머릿속으로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고 좀 이렇게 네 분홍빛이 이렇게 휘날리는 그런 곡입니다.
0: 긍정적인 음악이네요.
2: 네. 근데 약간의 아픔도 살짝 숨어 있는 그런
0: 모은과 함께합니다.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광고 나가는 사이에 지금 예 손모은 씨하고 그 얘기 맞았어요. 어렸을 때 동전 노래방 가가지고.
2: 네, 그때는 또 이름이 코인 노래방이 아니고 동전 노래방이었는데 제가 동생이랑 가서 항상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곡이 송골매의 어쩌다
1: 마주친 그대. 야.
2: 저희가 제일 좋아하던 부분이 그 하 이렇게 하는 그 부분.
1: 둥딱 둥딱
2: 한 네, 다음에. 네, 그 되게 좋아했었어요.
1: 그분이 원래 하이라이트죠.
2: 네, 맞아요.
1: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손모은 씨는 클래식을 쭉 하셨잖아요.
2: 네.
1: 보니까 이 프로필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클래식 음악을 하셨네. 그렇죠?
2: 네, 할아버지께서 대구 시립교향악단 창단 멤버셨어요.
1: 아주 예전에.
2: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음악이 되게 클래식 연주자들이 되게 귀할 때 그때 바이올린을 하셨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모은 씨는 그냥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영향으로 그냥 클래식 음악을 하신 거네요.
2: 네, 할아버지가 저를 1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1: 아, 네. 그 다른 학기를 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 할아버지가 저 바이올린이니까.
2: 근데 제가 첫 악기는 피아노였던 게 제가 바이올린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 키가 작고 손이 작아서 1년 동안 다른 거 하고 있으면은 1년 뒤에 가르쳐 주겠다고 하셔서 네,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1: 아, 피아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올린 하셨는데 그 몇 살 때부터 바이올린 하신 거예요?
2: 제가 5살 반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1: 그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이 악기가 뭐 할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긴 했지만 내가 평생 이 악기하고 함께 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셨나요?
2: 제가 처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레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이올린이 되게 제가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배우고 싶어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고 근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연습 시간도 많아지고 제가 잠깐 그 바이올린을 그만둔 적도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1: 예. 네.

0: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1: 음악가의 길이 멀고 험난하구나 나 다른 걸 해야겠다 하고 1년 동안 그만뒀다가 아 바이올린 다시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중학생 때 시작했습니다.
0: 그래서 뭐 계속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프랑스에는 언제 가신 거예요?
1: 프랑스는 제가 2012년에 가게 됐어요.
0: 2012년?
1: 네.
0: 무슨 큰 뜻을 가지고 아니면 뭐?
1: 제가 원래 클래식 공부를 쭉 하다가
0: 네. 네.
1: 저희 아버지가 또 드럼을 치세요.
0: 아, 드럼 연주사세요?
1: 네, 드럼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재즈 음악이나 뭐 밥 제임스, 퀸시 존스, 뭐 팟 메슨이 이런 음악을 되게 많이 들으셨었는데
0: 보통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대중 음악을 완전히 낮은 음악으로 취급하고 못 듣게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그런 집안은 아니네요, 보니까.
1: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항상 그런
0: 재즈 음악을 들었어요.
1: 네. 그런데 뭐 바이올린으로 재즈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사실 못했어서 계속 클래식 공부를 하다가 대학생 때 이제 제가 학교 생활이 또 안 맞기도 하고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베를린으로 이제 그 클래식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세판 그라펠리라는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영상을 보고
0: 스테판 그라펠리
1: 네, 그 저 음악 너무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 달 만에 준비해서 제가 프랑스로 갔습니다.
0: 성격이 좀 즉흥적이신가요?
1: 진짜 너무 즉흥적이어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런 성격이
0: 아니 이렇게 평생 해오던 음악하고 다른 걸 아니 그냥 나 이거 할 거야 이러고 확 가기가 쉽지 않은데
1: 그렇죠. 그런데 딱 보자마자 저 음악 배워보고 싶다 아하. 하는 마음으로 유학을 가서 그런데 또 뭐 제가 클래식 음악이 싫어서 또 간 건 아니어서 가서도 계속 공부를
0: 아니 그러니까 재밌는 게 클래식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와 이거 뭐 학교도 수석 졸업하셨는데 파리의 에콜 노르말 음악원
1: 네.
0: 뭐 잘 모르는 데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유명한 학교겠죠.
1: 네,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학교입니다.
0: 야 여기서 졸업하고 또 재즈 학교도 또 졸업하고.
1: 네.
0: 그리고 정식으로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교수 자격증 이 프랑스는 국가에서 음악 교수 자격증을 줍니까?
1: 네, 그걸 이제 취득을 해야지 음악원 콘서바토리에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0: 그래서 지금은 또 학교에서 후배들 가르치고 계시고.
1: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0: 그 뒤로 뭐 상을 뭐 여기저기서 무지하게 받으셨어 보니까. 상 일일이 뭐 얘기 안 해드리고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저기 상 받은. 자, 우리가 길게 얘기하니까 지금 나머지 연주자 두 분은 이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죠. 손몬 씨하고 얘기한 게.
2: 네,
3: 됐습니다.
2: 네, 세트리.
3: 네, 근데 이제 듣기에 되게 좋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0: 그냥 좋은 소리로. 두 분은 어떻게 음악을 하셨습니까?
3: Comment vous avez commencé la musique?
2: Moi, en fait, mes parents sont musiciens. Mon père est saxophoniste de jazz. Et ils ont décidé de m'appeler Dexter, en fait, en hommage au grand saxophoniste de jazz Dexter Gordon.
0: 네. 덱스터 고든 얘기는 듣는 것 같은데 지금.
3: 네, 사실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재즈 색소포니스트였고 제 이름이 이제 덱스터 골든베르그라고
0: 덱스터네 진짜 이름이.
3: 이렇게 이름 지은 게 그분께 이제 덱스터 아주 훌륭한 이제 색소포니스트인 덱스터 골든 씨의 영광을 돌리고자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0: 이름까지 따라할 정도면 이건 뭐 덱스터 고든을 진짜 좋아하셨는 모양이네.
3: Donc votre père, vos parents étaient vrais fans de ce Dexter Gordon. 네, 맞습니다.
0: 이 골드베르크는 진짜 성이에요?
3: Goldberg, c'est votre vrai nom familial.
2: C'est mon vrai nom.
3: 네, 맞습니다.
0: 이게 원래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골드베르크.
3: Parce que ça nous parle quelque chose en fait, c'est un nom en fait réputé.
2: Oui, c'est vrai. Il y a les variations Goldberg de Jean-Sébastien Bach.
3: Oui, Jean-Sébastien Bach est 변형이 돼서 이제 골든베르크.
0: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고 뭐 들어본 것 같아요. 클래식은 잘 모릅니다. 자, 기타리스트 로망 해버트는 어떻습니까?
3: Et vous, Romain Haber?
4: Moi, j'ai grandi dans

0: Une famille aussi où il y avait beaucoup de musique. Mon papa jouait de la guitare avec mon grand frère, donc je l'ai regardé avec beaucoup de fascination. Et ils m'ont mis l'instrument sur les genoux, je devais avoir 8 ans, quelque chose comme ça. Et je m'y suis vraiment mis à l'âge de 12 ans. Et à partir de ce moment-là, ça s'est jamais arrêté, quoi. Je jouais tout le temps. Donc voilà, j'ai grandi dans une famille où il y avait beaucoup de musique.
1: 네,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가정 내에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2: 네네.
1: 그래서 아빠도 기타를 연주하셨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2: 완전히 음악 가족이네다.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살 때부터 아버지 이제 무릎에 앉아서 이런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바로 이제 음악을 이제 진정으로 시작한 건 이제 12살쯤에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음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 아까부터 자꾸 저 외모 가지고 뭐라 그랬으면 미안하긴 한데 아까 축구 선수 얘기도 했잖아요. 보면은 뭐 로망 아버트는 락 밴드의 기타리스트라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1: En fait, désolé de parler encore de votre apparence. En fait, tout à l'heure, on avait dit que vous avez un air d'un footballeur. Et là, en fait, on dirait que vous êtes un joueur de groupe de rock.
0: Ah oui. Mais j'ai fait du rock un peu quand j'étais.
1: 네, 실제로 락 밴드를 조금 락을 좀 했습니다.
2: 했었어요.
0: Jimi Hendrix, tout ça.
2: 아, 괜히 반갑네.
1: Je suis ravi d'entendre ça.
2: 네, 저도 락 밴드 오래 해가지고.
1: Parce que moi aussi, j'étais un membre de groupe de rock.
2: 자, 그럼 우리 연주한 곡 더 들을까요? 이거 플라스 데 자베스?
3: 네.
2: 이게 뭐야? 아베스 광장인.
3: 플라스 데 자베스라고 몽마르트에 있는 광장 이름입니다.
2: 아, 몽마르트에 네. 있습니까?
3: 네, 그 사랑의 벽이라고 그 전 세계 언어로 벽에 사랑해 사랑해 쓰여 있는 벽이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광장이 아베스 광장.
2: 아, 몽마르트에 사신다고 그랬죠, 진짜?
3: 네, 네.
2: 아, 그 몽마르트 언덕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왼쪽에 그 햄버거 가게 아직 있나 모르겠네.
3: 어떤 햄버거 가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2: 거기서 예전에 햄버거를 한번 사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아,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네. 아마 햄버거 가게 있겠죠, 뭐.
3: 네, 햄버거 가게 아직 있습니다. 네, 몇 개 있어요.
2: 그러면 이 광장은 뭐 본인이 그 광장을 매일 보면서 아, 멜로디가 떠올랐겠네요.
3: 네, 그 동네의 분위기를 좀 담고 싶었고요. 정신없고 활기차고 예술가들도 좀 되게 많이 살고
2: 예.
3: 그런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담고 싶었고 그리고 저의 이제 처음에는 너무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젠 제 동네가 된 그 몽마르트에 대한 오마주로 써봤습니다.
2: 아베스 광장이군요.
3: 네.
2: 플라스 데 자베스. 자, 부탁드릴게요.

0: 아, 지금 눈 감고 이 음악 듣고 있으니까 제 기억에 있는 그 몽마르트 그 근처에 막 풍경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날 배가 무지하게 고팠던. 예. 너무 늦어가지고 아, 다른 가게는 안 열어가지고 할 수 없이 햄버거를 사 먹었던. 예. 그 기억이 나네.
1: 아니 그 햄버거 맛있.
0: 아, 배고프면 맛있죠. 아, 왜냐하면 그 네. 몽마르트 그 언덕 올라가기 전에 그 왼쪽에 있는 클럽이 있거든요. 클럽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1: 네네.
0: 거기서 예전에 크랙 데이빗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1: 네.
0: 크랙 데이빗. 그 친구가 그 클럽에서 쇼케이스를 해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끝나고 나오니까 뭐 식당 없잖아요.
1: 맞아요. 거기는 금방 또 문들을 닫아서. 네.
0: 그래서 햄버거를 사 먹을 수밖에 없었죠.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막 그 뭐라 그럴까 막 그 광장에 막 역동성 막 낭만 막 이런 특히 막 예술가들이 거기서 막 여기저기서 막 그림도 그리고 있고 막 이런 광경이 확 떠오르는데요.
1: 맞아요. 그런 분위기를 담고 싶어서 이런 분위기의 곡을 써봤습니다.
0: 네. 아, 보통 곡을 만드실 때는 뭐 이런 일상생활 막 보는 것 이런 거에서 영감을 갖고 오시는 건가요?
1: 저는 제가 겪은 일이나 제가 보는 것들 그런 것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0: 어, 그럼 저 영감을 얻으려면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겠는데?
1: 그런데 제가 또 상상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0: 아, 상상으로?
1: 상상도 하고, 네.
0: 어, 상상을 하려면 사실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무슨 뭐 책을 보거나.
1: 어, 네, 맞아요.
0: 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네. 뭐, 예.
1: 제가 그 상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어, 네, 제가 그 뒷장면이나 아니면 가상의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좀 좋아해서 네.
0: 그래야 되겠죠. 뭐.
1: 네.
0: 뭐 그걸 다 경험하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1: 그렇죠. 네.
0: 그럼 뭐 예술가의 삶

0: 이라는 게 너무 피곤하고 피폐하죠.
1: 그렇죠.
0: 자, 바이올린 연주자 손모은 씨가 이끄는 밴드 모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뒤에 예. 광고 뒤에 이 음악 들을까요? 오래된 파두 카페에서 뎅비의 카페드 파두. 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디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구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전북인
5: 삼농협. 커져라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으로 믿고 먹지. 친환경 농산물.
6: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친환경 농산물.
7: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지역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8: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7: 세종 기프트.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가을인지 여름인지 헷갈리는 계절이지만 한 번에 두 계절을 다 느낄 수 있는 짧은 시기니까요. 이 시기도 충분히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낮 동안은 반소매 차림 유지하셔야겠고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지는 만큼 겉옷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도 많은데요.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창문도 꼭 닫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더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5에서 60mm까지 꽤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더불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도 10도 이상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예. 랑뷰 카페 드 파두. 야. 아까부터 좀 발음이 좋아졌죠? 예. 얘가 김은수 씨한테 잠깐 물어봤거든요. 발음 아까 좀 엉망으로 한 것 같아가지고. 그 포르투갈에는 못 가봤기 때문에 이 파두 카페는 못 가봤는데, 이것도 뭐 손모은 씨가 포르투갈 여행 가셨다가 만드신 곡이겠죠?
1: 네, 네, 맞아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리스본에 이제 포르투갈 여행을 갔었는데, 그 제가 묵은 숙소가 되게 옛날 파두 라이브 카페들이 많은 골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방 문을 이렇게 창문을 열고 있으면은 파도 소리가 진짜
0: 음악하는 소리가 들려요?
1: 네, 진짜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다들 동네 분들이 모이셔서 노래를 부르시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묵었는데 너무 음악이 좋아서 제가 클럽에 연주를 보러 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또 이제 영감을 받아서 파리로 돌아와서 작곡한 곡입니다.
0: 그 파두라는 음악 안에 이상하게 묘한 슬픔 같은 게 좀 담겨 있지 않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한국인의 정서를 건드리는 어떤 뭔가가 있지 않나.
0: 우리 음악도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우리도 음악에 한이나 슬픔 같은 게 참 많았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한 멜랑콜리, 노스탈지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0: 손모은 씨가 참 용감하긴 하신 것 같아요. 보면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냥 프랑스로 가셨다면요.
1: 네.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왔습니다.
0: 이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잘 하시는 거죠 이제?
1: 네. 제가 한 3, 4년은 진짜 고생을 했어요.
0: 저도 여행 다니면 프랑스 갔을 때가 제일 곤혹스러워요. 일단 읽을 수가 없으니까.
1: 맞아요.
0: 다른 나라 가면 대충 읽거든요. 그래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미 저 세 분이 전주, 대구, 서울에서 공연을 하셨다면요.
1: 네. 저희가 어제 서울 마지막 공연을 하고 이제 투어 일정을 마쳤습니다.
0: 서울 어디 공연은 뭐 잘 성황리에 잘 끝났겠죠?
1: 너무 재밌었고 그 친구들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가지고 저희 셋이서 5명이서 저희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뮤지션 두 분이랑 같이 연주를 했었거든요.
0: 그랬어요?
1: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무대 위에서 음악하는 게 제일 행복하긴 한데 이 프랑스 두 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2: Comment se sont passés vos concerts en Corée en fait? Quels étaient vos ressentis?
3: C'est hyper, il y a un public très réceptif. Donc ça c'est sûr, mais en fait il y a aussi une chose qu'on a remarqué avec Romain, c'est que les gens sont beaucoup plus émotifs peut-être qu'en France. On voit des gens pleurer, on sent vraiment que la musique leur fait vraiment du bien. Et ça c'est hyper agréable pour nous aussi.
2: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관객들이 반응도 잘해주시고 그리고 기타리스트 호망 아버트 씨랑 저희가 같이 느낀 게 한국 관객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그리고 실제 공연할 때 이제 울고 계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저희한테는 너무 좋게 다가왔습니다.
0: 뭐 노망도 얘기할 거 있으면 하시죠.
2: Et vous, Romain, en fait,
4: j'ai le même avis que Dexter, effectivement. Mais même pour nous, c'est des moments forts sur scène. On sent, comme l'a dit Dexter, on sent l'écoute des gens, l'écoute du public. Et c'est assez touchant pour nous, en tout cas. C'est des moments assez... on en garde des bons souvenirs. Je sais que l'année dernière, il y a eu des moments comme ceux de cette année. Ça reste fort dans la tête, quoi, en tout cas.
2: 네, 굉장히 이제 큰 감정이 느껴졌는데 덱스터 씨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한국 관객들은 되게 이제 잘 들어주시고 그 듣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되게 좋은 경험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올해도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런 거 보면 그 팝 음악이든 뭐 클래식이든 재즈든 우리나라 관객들이 참 최고인 것 같아요. 보면 팝 아티스트들도 한국에서 공연하고 나면 와 한국 관객들이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1: 네, 그리고 저희가 앵콜 곡으로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하신 봄처녀를 셋이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아니,
0: 가을이 오는데 왜 봄처녀를 하셨어요?
1: 제가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봄에 이제 14년 전 봄에 이제 한국에서 떠나서 제가 한 번도 봄에 온 적이 없어요. 항상 여름에만 약간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곡을 너무 연주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또 한국분들이 너무 또 감명 깊게 들어주셔서
0: 아름다우면서 슬픈 곡이죠.
1: 그렇죠. 네.
0: 가만히 있어. 그 두 분은 그 무대에서 음악하는 거 이외에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
2: Qu'est-ce qui vous a marqué le plus pendant votre séjour en Corée en fait en dehors de la musique en fait?
4: La nourriture.
2: 음식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0: 어, 한국 음식 좋아해요?
2: Vous aimez la nourriture coréenne?
4: Ouais. Ouais, on aime beaucoup.
3: Moi, pareil pour moi. On adore la nourriture coréenne.
2: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0: 야,
3: 그 crabe cru.
2: 아, 그 게 그 게를 그
1: 간장게장
2: 맞아요.
0: 어, 간장게장 그거 쉽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 중에도 그 잘 안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2: Il y a beaucoup de Coréens qui n'arrivent pas à manger, mais vous avez réussi.
1: 그 제가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한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 뭐 그런 팬시한 그런 레스토랑보다는 제가 막 감자탕집, 뭐 파이성국집 이런 데 데리고
0: 가 한국 음식이군요.
1: 네, 그런데 친구들이 너무 잘 먹어줘서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0: 아니 파리에도 그 한국 음식 정도들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1: 네, 너무 많긴 한데 그게 이제 또 현지 입맛에 맞춰진 한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는 그런 찐 한식 음식은 아니어가지고.
0: 아니 근데 덱스터 저 친구는 와 간장게장에는 대단한데. 아니 우리가 보통 왜 전 세계에서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장게장을 꼽았다는 건 대단한데.
2: On dit que la nourriture française est réputée pour être la meilleure du monde, mais vous avez mentionné en fait le crabe cru, donc ça nous a impressionné.
0: 자 그러면 여름에만 오셔가지고 이거 한국에서의 여름밤이라는 곡을 또 만드셨군요.
1: 네, 네, 제가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네 썼던 곡입니다.
0: 뉘 뒤때 앙 꼬레 이거죠?
1: 뉘 뒤때 앙 꼬레.
0: 자 그러면 이 음악 들을까요?
1: 네.

0: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9: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바이올린 연주자 손모은 씨와 함께, 예, 모은이라는 재즈 밴드입니다. 덱스터 골드베르그, 로망 하버트, 이렇게 세 분. 예. 공연이 수요일에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고 뭐 계속 있군요, 보니까.
10: 네, 수요일 금요일 공연을 하고 이제 파리로 돌아갑니다.
9: 토요일 날 바로 가세요?
10: 네.
9: 아, 좀 더 쉬다가 시죠.
10: 좀 더 있고 싶은데.
9: 아, 바쁘군요.
10: 이제 가서 또
9: 할 일이 많아요.
10: 네, 나가야 되니까.
9: 아하.
10: 사실 지금 이번 주가 학기 시작하는 주인데, 음악원에 이제 디렉터한테 양해를 구하고
9: 아하.
10: 와 있습니다.
9: 그러네.
10: 네.
9: 뭐 일이 많으시군요. 왜 한숨을 쉬세요?
10: 이제 또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앨범 발매도 하고.
9: 아, 앨범 또 계획도
10: 또
9: 있고.
10: 공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하. 네. 일이 많아요. 네. 네, 일, 감사하죠.
9: 일 하셔야죠, 뭐.
10: 네.
9: 예. 아무튼 저 세 분 모두 건강하시고, 아, 오늘 음악 진짜 잘 들었습니다.
10: 감사합니다.
9: 예,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 잘 끝마치시고, 예, 잘 돌아가시고요. 예.
10: 영광이었습니다.
9: 아유, 별 말씀. 끝으로 뭐 저 짧게 한 마디씩 작별 인사하고 끝내죠.
11: Je vous souhaite une bonne santé et une bonne continuation. Est-ce que vous voulez laisser vos derniers mots?
12: Que c'est un plaisir de jouer avec Moon et de venir en Corée. C'est vraiment, on a vraiment beaucoup de chance.
11: 네, 일단 그 Moon 씨랑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연주한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13: Et merci aussi à toutes les personnes qu'on a pu rencontrer, qui ont pu nous accueillir. Il y a eu beaucoup de générosité. Donc voilà, on est très content d'être venu ici. On espère qu'on reviendra encore.
11: 네, 여기 와서 이렇게 너무 기쁘고 이제 만난 분들이 저희를 맨날 매번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 손몽우 씨 끝으로.
10: 네, 저도 이제 제 음악을 가지고 프랑스 친구들과 같이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연주를 하게 돼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9: 예.
10: 집에 진짜 친정에 온 그런 느낌이 있고.
9: 친정이죠.
10: 친정이죠. 네, 친정이죠. 그래서 너무 집에 친정에 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관객분들이 이렇게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걸 또 받으면서 힘을 많이 받고
9: 네.
10: 사랑받은 느낌으로 또 이제 프랑스로 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9: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통역에는 김은수 씨가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11: 네, 감사합니다.
9: 아, 끝곡으로 르마네주 회전목마 2극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자,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이태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땡큐.
13: 땡큐.
9: 메스 보고.
1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연습생 시절에는 데뷔라는 목표가 명확했고 오직 제 노력만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데뷔를 하고 나니 노력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노력에도 제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로 주저앉고 싶지 않아서 저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는데요. 타인의 반응보다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오늘 하루에 더 집중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편안한 설렘을 가진 너 I wanna from Becca.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

0: 닥터앤톡솥을 검색하세요.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2: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순정 만화 1세대 미내니 작가는 정식으로 미술을 배운 적이 없어서 자신의 그림을 족보가 없는 그림이라고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1962년 데뷔 이후 남녀가 한 페이지에 등장하는 것을 꼬투리 잡으면 여성 간의 사랑을 그리고 쏟아져 들어오는 일본 만화를 베껴 그리라는 강요를 받을 땐 미술 교습으로 우회하면서 자신의 만화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은 지금은 아이돌 멤버들의 모습을 그리거나 이모티콘을 출시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 중이시죠. 급변하는 시대와 흐름 속에서도 유유히 헤엄치는 법을 터득하면 내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16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KT 턴스털의 Suddenly I See였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만화가 민 애니 작가 이야기였어요. 와, 60년대부터 활동을 한 그 당시 아무런 그 기초 토대가 없는 시대에 활동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순정 만화를 그리는 감성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리센트 멤버를 그린 게 화제가 됐었대요. 근데 그 그림을 저도 찾아봤더니 너무 예뻐. 너무너무 예뻐요. 최근에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출연해서 또 막 화제가 되셨던 것 같은데요. 유재석 씨를 그렸는데, 근데 이게 뭐 너무 미화한 것만도 아니고, 유재석인데 되게 그 순정 많았어. 너무 이상적으로 잘 그려주셨더라고요. 손원웅님도 보셨나봐요. 와, 그분이 그린 만화 봤는데 그림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진짜 입이 쩍 하고 벌어지고 감탄 나옵니다. 유재석도 로맨스 판타지 주인공 캐릭터로 만들어버리더라는, 진짜 못 보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작가님도 그 만화 속에서 나온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으세요. 그 마음이 여전히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림체를 보면은. 아, 자, 오늘 별밤에 있는 코너 다들 기억하시죠?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선곡 대결 이따 9시부터 시작할 거고요. 오늘도 부엉이들의 투표로 승패 결정되니까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 전에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또 지금 듣고 싶은 노래는 뭡니까? 별밤에 전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습니다.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키, IS동서, 아크마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

0: 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2: Walk it, walk it 안전화.
4: Bruno Mars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5: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애니밴드의 Promise You 듣고 왔습니다. 9751님께서 안녕하세요. 강원도 영월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에서 열린 전국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소방동요를 부르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아이들이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살짝 울컥하기도 했고요. 특히 강원도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영월 하송어린이집 엔젤보이스 친구들 큰 무대에서 씩씩하게 노래하는 모습 정말 대견했어요. 혹시 사연을 읽어주신다면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과 선생님 고생한 저희 팀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영월까지 복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정성스러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 사연에서도 그 아이들에 대한 소개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영월 하송 어린이집 엔젤 보이스 친구들 진짜 함께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신 시간 때문에 울컥까지 하신 소방관님이 계십니다.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들으시면은 허보영님은요. 안녕하세요. 이나님, 오늘 처음 방송 접합니다. 제 별명이 부엉입니다. 그런 허부영님이니까 이것은 운명적입니다. 부영님, 부영 부엉님. 함께 앞으로도 자주 놀러 와주세요. 신은정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알바하러 가느라 가을을 진하게 즐기지 못했어요. 한강 피크닉 가고 싶다 요요요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오늘 저도 뭐 보통 날씨를 즐길 일이 별로 없는데 출퇴근길에 그래도 한강을 지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출근할 때쯤에 약간 뭐 노을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어스름해질랑 말락할 때 한강변을 지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창문 밖으로나마 하늘과 한강변을 좀 눈으로 담았었는데 아 그래도 진짜 다니는 길목에 이런 풍경이 있다라는 거가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또 생각을 했었는데 같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날씨 너무 좋았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저녁 풍경 그리고 신청곡 더 받고 있을게요.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메이플 라떼.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메이플 라떼에 이어서 윤하의 널 생각해 들었습니다. 3268님, 저의 57번째 생일이에요. 남편은 늘 기억 못하지만 괜찮아요. 핸드폰으로 큰 금액 카드 알람 뜨며 아 오늘 생일이구나 하거든요. 제 선물을 제가 알아서 챙기는 걸로 서운한 건 없답니다. 다만 이제 생일이면 부모님 생각에 잠시 외로워지긴 해요. 약하게 태어났다고 참 귀한 대접받으며 자랐는데 잔병 치레는 아직 하지만 행복하게 웃으며 지내는 절 보면 좋아하시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아까 진짜 너무 행복하시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느낌이 이 사연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배우자가 내 배우자의 카드를 큰 금액을 그냥 긁을 수 있는 자유? 야,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이거? 너무 부러운 일인데요, 이것은. 아, 그래요. 아무튼 저는 진심으로 3268님 생일 함께 축하드릴게요. 그리고 생일을 진짜 근사하게 보내는 또 한 일상을 나눠주셔가지고 별밤에서 또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다들 이거 가능한 얘기 아니죠? 판타지 같은 얘기인데 배우자의 카드로 큰 금액을 긁어도 된, 아, 뭐 생일이어도. 아무튼 이거 너무 멋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혜림님, 아이가 내일 체험학습 가는 날이라서 도시락 준비하면서 별밤 들어요. 원하는 메뉴가 비빔면, 차돌박이, 유부초밥. 와, 아주 명확해서 메뉴 고민은 안 해도 되니 다행이랄까요? 야, 차돌박이, 유부초밥. 근데 비빔면은 어떻게 해요? 불지 않나? 그럼 불을 텐데. 그래도 원하는 거니까 혜림님의 어떤 노하우가 있겠죠? 좀 꼬들꼬들하게만 익혀서 가도 그래도 괜찮으려나? 아, 뭐 그 뿌를까봐 걱정하기에는 일단 너무 부럽네요. 유부초밥만 있어도 사실 훌륭한 도시락인데 와, 차돌박이에 비빔면까지 혜림님. 아이가 진짜 이거 알까요? 엄청난 이 정성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자, 노래 하나 듣고 입으로 오겠습니다. 맥스의 Love Never Felt Like This.

뉴스에서 대학 수시원서 접수 기간이라는 걸 얼핏 들었다. 잔잔한 일상 가운데 딸아이 입시가 집안의 가장 큰 이슈일 줄 알았던 작년이 생각났다. 고3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남편 몸에서 암이 발견되었고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창 공부해야 할 수험생 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딸은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을 거다. 곧 남편의 병원 생활이 시작됐고 항암 치료를 받을 때면 보호자인 나도 며칠씩 집을 비워야 했기에 딸은 혼자 밥을 챙겨 먹으며 학교에 가고 공부를 이어갔다. 언제 모의고사를 쳤는지, 수시원서는 언제부터 접수했는지 학부모인 나는 다 지난 후에 알았다. 고3다운 대우를 하나도 해주지 못했다. 그저 수능날 딸이 먹고 싶다는 반찬으로 도시락 싸준 게 전부였다. 그렇게 딸 혼자 힘으로 대학에 합격하고 새내기로 지내는 동안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냈다. 그러더니 휴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작년에 공부를 더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 힘든 길을 또 가려고 한다니 걱정이 됐지만 딸의 결심을 믿어보기로 했다. 부디 쉽지 않았을 결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한가요 이야기는 안정숙님 사연이었어요. 걱정은 되지만 딸아이의 결심을 믿어보고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숙님 진짜 너무 아이고 예, 어떤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7783님께서 대견하네요. 얼굴도 모르는 청취자지만 응원하게 돼요 해주셨고 송현정님도 사연이 찡해지는 사연이네요. 진심으로 그 딸의 길 응원합니다.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랑 미니로 응원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숙님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스스로 결심하는 그 재수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겪어본 힘든 길을 다시 한번 다시 그 첫 시작점으로 네 발로 간다라는 건 어떤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건지 진짜 그 결기라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그건 더 나은 길이라고 믿거든요.

님도 뭔가 내가 그때 못 해준 거더 잘해줘야지 하고 너무 막 애쓰지 마시고 지금처럼 또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잘 해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숙님 마음도 좀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두 분이 함께하는 또 시간이 될 텐데요. 고요하게 함께하는 시간이겠죠. 진짜 건승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안정숙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한 가요는 부엉이들의 하루가 무탈했는지 안부 묻고 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며 소울 피처링 원슈타인의 곁에 있어줘 듣고 올게요.

소울 피처링 원슈타인의 곁에 있어줘 이어서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 들었습니다. 전민희님, 친한 언니가 재밌다고 들어보라고 해서 오늘 처음 방송 들어요. 대장부님, 저는 오늘 건강검진 받고 왔어요. 오전 8시 반에 갔는데 마지막을 장식하고 왔습니다. 치과 치료까지 끝나니 저만 남아있던. 그래도 죽까지 다 챙겨 먹고 왔어요. 아우,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루틴인데요. 보통 연초에 제일 많죠. 연초에 어떤 우리가 다짐을 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점검하고 싶은 욕구가 저는 거의 유일하게 생기는 것 같거든요. 매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보통 연초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하셨습니다. 그 친한 언니분 너무 감사하네요. 미니님도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해도 되겠죠. 2570님, 시험관 이식 일정 잡는다고 아침 일찍 산부인과 갔다가 9시에 출근하고, 아이고, 퇴근하고 나서는 대학원 졸업 시험 준비 중입니다. 힘내야 하는 시기예요. 노력

0: 느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너무 멋있죠. 이 멋짐을 향해 별밤에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응원도 드리고요. 저는 금세 다시 돌아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친한 언니 추천으로 왔다던 전민희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 그 친한 언니분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언니분이 친한 언니분이 오셨습니다. 김현아님 어머 제가 동생 추천해줬어요. 같이 듣고 있다니 좋아요. 헷? 이라고. 현아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별밤의 소중한 엠베서더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김사랑의 위로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시작할게요. 별밤 3, 4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5: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좋은 노래는 알리고
1: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0: 오늘도 영업합니다.
1: 시즌

0: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공 이원석입니다.
0: 아, 이원석 씨.
1: 예.
0: 요즘 예. 스트레스 많으시죠?
1: 네. 왜요?
0: 이원석 씨가 보통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도로 달해 있을수록
1: 네네.
0: 스스로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텐션을 올리는 정도가 심해지거든요.
1: 하이야.
0: 조금 전에도 막 모든 로고송에 화음을 넣으시고
1: 네네네.
0: 화이팅하고 그리고 이 등장송 시그널 네. 음악에 맞춰서 그 약간 펀치 막 이런 것도 하고 권투하듯이 그거 보면서 아 요즘 일이 또 많으신가 보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봤어요.
1: 다음 주에 그 K본부에서 하는 네네. 불땡 명땡
0: 뭐 얘기하셔도 돼요.
1: 예, 불의 명곡 네, 녹화가 네. 있는데 편곡하고 합주하고 뭐 이런 거 이게 좀 생각보다가
0: 아니라 정말 일이 많은 스케줄이죠.
1: 이게 보통 가수들은 편곡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잖아요. 연주도 그쪽에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노래만 하면 되잖아요.
0: 네.
1: 저희는 밴드다 보니까 편곡도 하고
0: 합주도 하고
1: 하다가 이상하면 또
0: 업고
1: 또 수정하고
0: 하고
1: 이게 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0: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스케줄이 있으실 때 다음에 진짜 안 할래 했다가 또 얼마 후 불명이 잡혔어. 모든 일들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너무나 멋진 컨텐츠를 남기시잖아요.
1: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제작진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0: 너무 힘들어하셔서
1: 즐거운 마음으로
0: 너무 들뜨시고 항상 설레고, 네, 설레고. 제일 좋아하는 일정이잖아요.
1: 근데 항상 직전 일주일이 가장
0: 힘들죠.
1: 힘들어요.
0: 그만큼 진심을 다해서 편곡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1: 가을
0: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고요.
1: 예.
0: 혹시 가을 타세요?
1: 가을 좀 타는 편이긴 하죠.
0: 어때요? 좀 센치하고 멜랑콜리하고 막.
1: 예.
0: 그래요?
1: 좀 그래요.
0: 저 괜찮으세요?
1: 지금요?
0: 네.
1: 지금은 뭐
0: 너무 바빠서.
1: 가을 탈
0: 겨를이 없죠.
1: 다음 주부터 탈 예정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네. 좀 서늘한 기운이 돌다가 오늘은 또 그렇게 춥지는 않더 서늘하진 않더라고요.
0: 그랬어요?
1: 네, 오늘 좀 약간 뭐 여름까지는 아니어도 뭐야 나 저 오늘 긴팔 입고 왔잖아요.
0: 네네.
1: 근데 안 추운 거예요. 더운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0: 더울 정도였군요.
1: 약간 뭔가 좀
0: 해가 좀 쎘나?
1: 좀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밤 공기가 원래 시원해야 되는데
0: 그쵸, 그쵸.
1: 그런 기운이 좀 없더라고요. 오늘은
0: 굉장히 그 고가의 긴팔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1204님께서
1: 아, 그 무슨 맥락이 왜 그래요?
0: 아니 긴팔 티셔츠를 언급하셔서
1: 아, 예.
0: 이게 새삼스럽게 옷을 봤더니 굉장히 이게 비싸다고 외치고 있는 그 옷이어가지고 네. 1204님이요 소장봉 데이브레이크 19주년 감축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오. 190년만 더 명곡의 향연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부엉이도 기꺼이 장수하며 듣겠사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190년이라면은
0: 예예예 예. 아,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죠.
1: 190년 살 수 있나?
0: 네, 뭐. 살아야죠. 지금.
1: 아무튼 저희 9월 18일 날 1집이 나왔었더라고요.
0: 19주년이군요. 네,
1: 그래서 19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0: 내일 모레.
1: 네.
0: 아우, 그러면은 내년에는 진짜 내년 이맘때면 딱 20주년이군요.
1: 그렇죠. 내년에는 좀 재밌는 일들을 좀 꾸며볼까 하고 있어요.
0: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항상 그럴 듯한 계획은 있죠, 항상.
0: 아, 계획 짤 때가 원래 제일 즐거운 법이에요. 네. 네, 에너지만
1: 일단 미스틱과의 재계약도 네. 앞두고 있어서
0: 앞두고 있어요? 뭐 지금 어떻게 약간... 치밀하게 좀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1: 좀 지켜봅시다.
0: 아 너무 떨립니다.
1: 20주년을 과연 미스틱과 함께할 수 있을지.
0: 지금 이런 식으로 공중파에서
1: 네.
0: 지금 다른 회사들을 향하고 지금 러브콜을 날리고 계시는 겁니까?
1: 아, 그 정도로 제가 머리가 스마트하진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0: 아무튼 부디 네. 함께 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1: 이런 얘기가 공개적인 속상에서 하진 않죠.
0: 그렇죠. 아니요, 저 고도의 전략인가
1: 조용히 진짜 하려면 조용히
0: 조용히 물밑으로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선곡 대결 참여 방법 어떻게 되죠?
1: 네, 이나 씨와 제가 하나의 주제로 세 곡씩 준비해 오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추천곡을 틀 수 있는 건 승자뿐입니다. 대결에서 지면 패자의 마이크가 꺼지면서 코너 끝 인사도 못 하고요. 추천곡도 자필로만 전달합니다. 승패는 부엉이들의 투표에 달렸으니까요.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0: 정확한 집계를 위해 문자 투표만 받고요. 승자에게 투표한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텐데 오늘 유난히 최소희님도 이혁주님도 그 우르락계인지 호로락계인지 꼭 신나게 한번 외쳐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혹시 오늘만큼은 원래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우르락기 샘플 중에 그때그때 맞춰서 틀어드리는데 네. 라이브로 혹시 한번
1: 가능하죠. 아. 저의 울분을 우르락기로 털어버리겠습니다.
0: 오늘 감정을 고스란히 담은 우르락기 여러분. 예예. 예. 그러면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의 선곡 주제 알려주시죠.
1: 선곡 주제 급히 느닷없이 난데없이 돌연 불현듯 호련히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바로 갑자기 우르락기.
0: 진짜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시원하다.
1: 뭐 유난히 오늘 좀 시원했던 것 같네요.
0: 와 오늘 리을이 몇 개가 들어간 거야 지금.
1: 제가 좀 목을 좀 충분히 풀고 와가지고.
0: 와, 저 그거 안 되거든요.
1: 개인 연습을 좀 하고 와가지고 그 목이 좀 잘 필요 있어요.
0: 리을 네. 두루루루루 되는 거.
1: 이거요?
0: 그거 안 돼요 저는.
1: 왜 안 돼요?
0: 안 돼요.
1: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방법이 잘못됐네요.
0: 피디님도 안 된대요.
1: 왜요?
0: 아 뭐야?
1: 이게 안 된다고?
0: 왜 노래 왜 못해?
1: 이거를
0: 안 돌아가요 자동으로.
1: 혀로 하는 게 아니고 혀는 가만히 있고 호흡을 뱉어내면서 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0: 진동을 안 해요. 고요하다고요 제 입안이. 김현아님께서 이거 원석 씨 읽어주세요.
1: 크크크크 라이브 우락기를 듣다니 행운의 날.
0: 이거 부엉이 여러분들 다 이거 리을 르르르르 이거 다 되세요?
1: 다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0: 네.
1: 일단 혀를 입 위천장의 혀끝을 대세요.
0: 예.
1: 그러면 혀가 좀 말려 있잖아요. 예. 그 혀와 위천장 사이로 호흡을 뱉어내세요. 혀끝에 힘을 빼야 됩니다.
0: 자 지금 전파 낭비가 좀 된 거예요.
1: 조금 더 하면 돼요.
0: 노래 나가는 동안
1: 아 지금 다 들으신 분들 또 안 들으신 분 많으니까 또 그래, 들으면서
0: 많을까?
1: 한 번쯤 다들 하는 거예요.
0: 알았어요.
1: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아,
1: 네, 노래 나가는 동안에 한번 계속 연습하세요.
0: 오늘의 주제를 리얼로 할 걸 그랬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영어 이원석 씨부터 오늘은 소개해 주시죠.
1: 아 제부터 할까요?
0: Go.
1: 제 첫 번째 영어 곡입니다. 오늘 주제가 갑자기였죠. 갑자기를 영어로 하면 suddenly.
0: Suddenly.
1: Suddenly.
0: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1: Suddenly라는 곡인데
0: Suddenly.
1: 제이워크라고
0: 너무 기억나죠.
1: 기억나시죠? 이 노래가 2002년도에 나왔는데 이 제이워크가 참고로 잭스키스의 장수원 씨, 김재덕 씨가 만든 팀입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잭스키스 해체 후에 이 팀을 만들어서 앨범을 냈는데 대박이 났죠.
0: 대박 났죠.
1: 대박이 났어요.
0: 그때 그 월드컵 때문에 네. 노래 히트하기가 진짜 유난히 어려운 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큰 성과를 얻었죠.
1: 아무튼 그 잭스키스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네. 약간 존재감이 살짝 좀 떨어지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어떻게 장수원 씨가 메인 보컬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 김재덕 씨가 또 메인 래퍼는 아니었어요. 은지원 씨가 있었기 때문에.
0: 예, 예, 예.
1: 그래서 뭔가 이 두 사람이 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제이워크가 발표된 앨범을 내고 보니까 잭스키스 멤버 중에 제일 잘 됐어요. 이 앨범 음악적으로는.
0: 그러니까 이후 유닛이나 솔로 앨범들 중에?
1: 네. 가장 많은 앨범
0: 은지원 씨보다
1: 더 팔렸습니다. 이 제이워크가
0: 그랬구나.
1: 네, 이 서든이가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었어. 실제로 1등을 했었고요.
0: 1등한 거는 네. 기억이 나요.
1: 앨범 판매량이 몇만 장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0: 하긴 은지원 씨는 약간 또 장르가 힙합이었고 하니까
1: 맞습니다.
0: 아, 그 정도였군요.
1: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좀 강렬한 기억이 남았던 게 뭐냐면 이런 뭐 미디엄 템포 혹은 발라드류에서 좀 독특한 느낌이 있었어요.
0: 뭐죠?
1: 뭔가 이 어떻게 코드웍은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평이한 상업적인 코드 진행이었는데 네네. 멜로디가 음절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0: G.O.D의 길 아닌가요? 정답 G.O.D.
1: 땡.
0: 오케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
1: 아, 뭐 또 그럴 수 있죠.
0: 예, 예. 그런 느낌? 네, 멜로디 랩 같은 느낌.
1: 근데 뭔가 랩이라고 하긴 뭐하고 뭔가 좀 장르적으로 독특한 느낌이 있었다.

0: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멜로디가 좋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이 제이워크 서든리를 정말 거의 매일 몇 번씩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1: 진짜? 그거 되게 너무... 이례적이다. 왜냐면 이원석 씨가 좋아하는 풍이 네. 풍에서 약간 비껴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한번 네네. 이 제이워크의 서든리를 들으면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1: 맞아.
0: 솔직히 굉장히 세련된 노래입니다.
1: 세련됐어요. 네.
0: 장수원 씨의 또 팬들 사이에서는 네. 장수원 씨가 득음을 했다. 드디어.
1: 근데 예. 득음을 그때
0: 그러니까요.
1: 아, 예, 예. 그, 참 잭스키스, 무슨 말을 얹기가 참 예, 좀
0: 잭스키스
1: 어렵네요.
0: 활동 당시보다 예. 이 제이워크 서른이에서 가창력이 너무 일취월장 발전해가지고 팬들 사이에서는 장수원 득음했다.
1: 팬분들의 의견이었으니까.
0: 아, 네. 예. 실제로 노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 예. 이 노래에서.
1: 이 노래에서. 네. 알겠습니다.
0: 아, 무슨 말 왜 웃으시죠?
1: 아니, 노래 너무 듣고 싶거든요.
0: 아 진짜
1: 지금?
0: 이 노래 진짜 좋아요.
1: 알아. 나 너무
0: 처음
1: 기억나.
0: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1: Suddenly 완전 알죠.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이에요. 제이워크의 Suddenly.

0: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곡 제이워크의 Suddenly 듣고 왔습니다.
1: 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아주 지금 난리가 났어요.
0: 긴장했습니다.
1: 어, 대장부원과 피디님 두 분이서
0: 아르르르르르
1: 이거 하려고 네. 계속 바람 새는 소리 내는데
0: 쉽지가 않네요.
1: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뭐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아,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제 혀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2176께서 원서 저 옐로우키스 옐키 출신이에요. 제이워크 노래 다 좋아요. 어떻게든 잊으려고 지우려고 했지만 오. 이 부분 다 따라 부르고 났는데요. 추억 돋아요.
1: 아,
0: 오, 굉장히 리듬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나도.
1: 네, 리듬이 진짜 좋다니까요.
0: 아, 제가 아무래도 저 춤꾼이잖아요.
1: 네, 예예예. 예, 예. 8565님께서요. Suddenly 명곡이죠. 고이 통학버스 기사님과 친해져서 제가 제이워크 앨범 들으면서 버스에 틀어달라고 했고 덕분에 제이워크 앨범을 통으로 들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앨범 자체가 명곡이 좀 많아요.
0: 아, 프로듀서 누구였지?
1: 안영민.
0: 봐야겠다.
1: 안영민.
0: 안영민이 그때요? 아닐 텐데.
1: 아, 뭐 아무튼 그런 무슨
0: 검색해봐야겠다.
1: 민으로 끝나는
0: 민.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혹시 좀 누구 그 저긴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별로 이 언급 안 해도 될 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이때 이렇게 팬분들이
1: 네.
0: 이 마케팅의 진심인 시절이에요.
1: 어.
0: 그죠? 앨범을 기사님한테 드렸대잖아.
1: 그러니까요. 아, 또 자기가 또 듣고 싶기도 하니까.
0: 아, 너무 진짜 정성스러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제 저의 첫 번째 영어곡 소개해드릴 순서입니다. 제가 가져온 노래는
1: 네.
0: 조장혁이 부른 체인지.
1: 체인지?
0: 기억나세요?
1: 들으면 기억날 것 같은데요.
0: 아, 약간 일단 조장혁 씨 목소리 기억나세요?
1: 아, 그럼요.
0: 약간 톤 좀 흉내내 주시면 안 돼요?
1: 노래가 어떤 노래인데요?
0: 알아.
1: 아, 그게 체인지가 무슨 노래냐고요.
0: 알아 너의 그 표정을. 아, 그거 웃으며 떠나는 거야, 그거. 웃으며 떠나는 거야, 그 노래요.
1: 예.
0: 해주세요, 해주세요.
1: 웃으며 떠나는 거야.
0: 맞아, 약간 그렇게 좀 갈아주는 목소리. 예. 그리고 영화 기억나세요?
1: 네?
0: 이거 영화, 이 체인지라는 영화.
1: 어, 맞네. 이거 영화 OST였죠?
0: 맞아요.
1: 아.
0: 그래서 이게 영화가 굉장히 파격적인 설정.
1: 정준 씨가 나왔던
0: 정준,
1: 기억이 나요.
0: 정준, 김소연.
1: 아.
0: 그래서 둘이 남녀가 몸이 바뀌어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설정이었어요. 네. 맞아요.
0: 그래서 체인지라는 게 영화 제목이었고
1: 네,
0: 그
1: 네.
0: 주제가였었단 말입니다.
1: 네.
0: 근데 되게 재미있는 영화였는데 좀 되게 눈물 포인트도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그 여기 일단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바뀌어 버린 거죠.
1: 어.
0: 성별이 바뀌어 버린
1: 네.
0: 나의 몸.
1: 네.
0: 상상했을 때 과연 어떨지. 저는 제일 먼저 근력 운동을 하러 가볼 것 같아요.
1: 아니, 갑자기?
0: 예, 네, 아 그렇죠. 그거 이렇게 된 거면 어디 네.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자.
1: 어.
0: 이왕이면 나보다는 근력이 근육량이 좀 더 많겠지 하는 마음에.
1: 그렇긴 하겠죠. 네.
0: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그 바뀌어버린.
1: 네.
0: 몸에서 에서부터 일어나는 에피소드들로 점철된 노래 아니 영화였었고요.
1: 네.
0: 이 노래 가사에도 그 갑자기라는 부분이
1: 네.
0: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갑자기 널 볼 수 없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속상할까. 근데 참 그게 이 노래 가사와 영화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묘하게 입체적이어지기도 하는 게 이제 시선을 통해서 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영화 속
1: 그렇죠.
0: 설정은.
1: 그렇게 되겠네요.
0: 그러다 이제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 영원히 나를 영원히 볼 수 없게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우리를 마주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이 영화 속 설정이 가능한 건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되는 거죠.
1: 아, 너무 무슨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0: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이원석
1: 씨가 내가 이상한 거예요?
0: 나랑 네. 이원석 씨 있어. 네. 우리가 몸이 바뀌었어.
1: 네.
0: 그럼 이제 내가 바라보는 이원석 씨의 제 얼굴이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다시 이제 이게 원상복귀가 되면
1: 네.
0: 나는 다시 나를 볼 수 없게 되잖아요.
1: 아. 원상복구가 된다 하는 가정하에.
0: 그렇죠. 거울 속으로만 우리는 우리를 볼 수가 있죠.
1: 예.
0: 예. 그래서 아, 이 노래 가사 혹시 그런 의미를 또 담은 것인가 하는 상상도 해봤었고요. 4559님께서 조장혁 체인지 제 최애입니다. 노래방 가면 아직도 불러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1: 웃으며 떠나는 거야.
0: 아우 너무 부드럽다. 더 혹시 이원철 선배님 버전?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무조건 저에게 한 표를 미리 던져주셨습니다.
1: 예.
0: 노래 듣는 동안에도 투표 계속 받을게요. 저의 추천곡 조장혁의 Change.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2: 목소리 왜 그러세요?
1: 조장혁 씨 목소리를 듣고 오니까 저도 저런 목소리가 한번 돼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오늘의 주제는 갑자기 였고요.
2: 네.
1: 김경민 님이 아 오늘 박빙이네. 이 곡도 좋고 저 곡도 좋고 자 Suddenly Change 한 곡씩 추천했는데 이제 2라운드가 있죠.
2: 네.
1: 소개 가시죠.
2: 두 번째 영업곡입니다.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라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1: 어허.
2: 이 노래는 결국에 짝사랑 얘기죠. 예.
1: 아, 불면증 얘기가 아닌가요?
2: 불면증이 아니고 네. 나를 잘 잠 못 들게 하는 당신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노래의 2절 파트를 보면은 당신이 날 힘들게 만들어 갑자기 내 마음 자꾸만 멍들게 해 얼마나 잠 못 들게 하는지 고요한 내 마음 항상 시끄럽게 해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1: 그리고 이거 그 장범준 씨한테 아마 이원석 씨도 들은 얘기일 텐데 네. 실제로 네. 되게 갑자기 떠올라서 쓴 곡이고 실제로 새벽 늦게
2: 네.
1: 녹음한 거라 네. 이 노래 특징이 되게 매력 있는 그 되게 목이 상태가 굉장히 말라 있는 좀 피곤해져 있는 그 느낌이 진짜 잠 못 잔 사람처럼 부르거든요. 어,
2: 그렇군요.
1: 네, 근데 진짜로 그런 상태로 녹음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2: 그 얘기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1: 어, 곡이 쫙 나오자마자
2: 네.
1: 어, 거의 녹음을 했었다고 갑자기 또 떠오른 영감이기도 했겠네요.
2: 네. 제가 기억나는 건 장범준 씨가 노래를 잘못 만들었다.
1: 맞아, 너무 높아서.
2: 너무 힘든 노래다.
1: 그래서 이거 이원석 씨가 부르지 않았었나요? 장범준 씨 콘텐츠 가서?
2: 아니요. 제가 이 장범준 씨 부탁해가지고 MR을 받아서
1: 네.
2: 다른 방송 콘텐츠로 찍었죠.
1: 아.
2: 라이브를. 잘못 만든 노래 맞더군요. 너무 어렵습니다.
1: 어려워요.
2: 어려워요.
1: 아, 그 이 노래 노래방에서 애창곡이라는 분들은
2: 예.
1: 노래 굉장히 잘 부르는
2: 잘 부르시는 분. 거죠.
1: 아.
2: 원키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1: 원키라면.
2: 근데 그 어려운 노래라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감정선이 좀 감정의 폭이 좀 크다. 음폭이 큰 만큼. 그리고 높은 그 거기서 계속 노는 그런 게 좀 있어요.
1: 네, 네.
2: 그래서 어려운 노래인 건데 노래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1: 그럼 진짜. 너무 좋죠. 진짜로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느낌이 막 네. 나요.
2: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잠이 오지 않고 음흠.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나요. 이 애절함이 노래에 잘 담겨 있다. 그 감정이 오늘 밤 갑자기 나를 너무 아프게 한 거지.
1: 어, 예. 멀쩡히 살다가.
2: 예.
1: 좋습니다.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이에요.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0: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어곡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들었는데요. 아,
1: 네.
0: 진짜 제 DJ 복지 마음에 듭니다.
1: 네요.
0: 노래하는데 이원석 씨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1: 아.
0: 싱얼롱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1: 그니까 제가 몇년 전에 이 노래를 어떤
0: 네.
1: 컨텐츠에서 부를 때는
0: 그래요.
1: 진짜 힘으로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배운 보컬이 됐잖아요.
0: 네네네. 배운
1: 아카데믹한 보컬.
0: 보컬. 예.
1: 아, 물론 졸업은 아직 안 했지만.
0: 네.
1: 그러니까 그 창법으로 하면 굉장히 쉽게 굉장히 그 감정성이 살아있게 부를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재연을 해봤습니다.
0: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원석 씨는 절대로 그못 배운 창법
1: 네.
0: 그 길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그거는 그냥 가면 나와요.
0: 그거는 그거 그 라이브의 힘이
1: 아.
0: 또그 창법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거든요.
1: 그거는 말이죠.
0: 예.
1: 그 행사나 어디 공연을 갔을
0: 음향이
1: 때
0: 약간 좀
1: 음향이
0: 여의치
1: 안
0: 않을
1: 좋을
0: 때.
1: 때
0: 예.
1: 아, 결국 다시 꺼내게 된 저의 히든 카드 같은
0: 아, 그
1: 것입니다.
0: 너무 제가 좋아하는 히든 카드예요. 예. 그리고 약간 컨디션 안 좋은 날 가끔 꺼내시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좋더라고. 자, 7121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원성. PT 힘들게 하고 왔는데 오늘 한 상체 운동 다 날라갈 것 같은 보들보들 감성이네요.
0: 어, 저런. 근손실 다 돼버렸다는 얘기잖아. 근데 투표하면 어떡해.
1: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0: 자, 이제 저의 두 번째 영업곡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1: 예.
0: 저는 제가 항상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제가 틀을 때는 이 버전으로 소개합니다. 종현이 부른 버전에. 사랑해, 이 말밖엔.
1: 이게 원곡이 있죠?
0: 리치.
1: 리치,
0: 예. 근데 이게 어떤 예능에서 종현 씨가 커버한 버전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게 가사를 보면 진짜 잔인하게 차인 후의 이야기예요. 이 도입을 보면요. 그렇게 싫었니? 웃는 날 보면 말할 만큼. 너무 갑자기라 눈물도 놀라 흐르지 않나 봐. 그러니까 막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근데 우리 헤어져를 당한 거야.
1: 약간
0: 그
1: 개그
0: 개그
1: 꿀.
0: 코너에 포장마차에서
1: 예.
0: 이렇게 뭐 갑자기 낙지 자르다가, 근데 우리 헤어져.
1: 어.
0: 지금? 여기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말 무슨 누가 찬물 끼얹듯이 이별을 상대가 고해버린 상황에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1: 아, 종현 씨가 부른 버전이 있군요.
0: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버전이에요. 아, 이게 막 종현 씨 특유의 막 끼도 있고 구슬픔도 있고
1: 네.
0: 감정 폭을 한번 꼭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요 노래 끝날 때 투표 마감합니다. 원석 이나중 지지하는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번,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의 추천곡이에요. 종현이 부른 사랑해 이 말밖엔.

0: 저희 두 번째 영업곡 종현 버전의 사랑의 이말밖엔 듣고 왔습니다.
1: 원곡하고 또 완전히 다르네요.
0: 완전
1: 느낌이.
0: 다르죠.
1: 멋있네요.
0: 스타일리시하고 네. 김시현님이 오 종현이라니 해주셨고
1: 황동형님은요 멋진데.
0: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풍부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나중에 영상으로도 봐보시면은
1: 아, 그 방송에서 한 거를 네. 음원으로 나온
0: 네 나온 맞아요 맞아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아니면 보셨던 분들도 꼭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영업합니다 시즌 4 오늘은 갑자기를 주제로 선곡 대결했고요.
1: 네
0: 결과 확인하면서 승자의 마이크만 켜져 있을 겁니다. 하, 승자 누군가요?
1: 자 오늘 주제 갑자기 갑자기 승자 누굽니까? 원석 승!
0: 야! 아 뭐야
1: 아우. 감사합니다. 아 7642님께서 원석! 하면서 가로 열고 근데 두 분 다 선곡 작정하셨군요 라고 가로 닫으면서 그러나 첫 곡에 제 도파민 서든리 제이워크 오빠들 잘 지내시죠 라고 또 잭스키스 제이워크 팬분께서 또 추억 돋으면서 저를 또 뽑아주셨군요. 지금 제 추천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IOI의 갑자기 뭐 제목이 갑자기인데 이 노래를 또 성공 안 할 수가 없죠. IOI의 또 10주년을 맞이해서 또 발표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리고요. 패자 이나씨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IOI의 갑자기 들으면서 선곡 대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6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지금 이 클로징 BGM에도 이원석 씨는 이게 또 리듬을 정말 해괴하게 타고 계시네요.
1: 해괴하더니요. 굉장히 좀 그루브가 넘치는데
0: 말이죠. 오체분 씨가 되면서 yeah. 네. 아무래도 뭐 같은 춤꾼끼리 이해는 합니다. 자, 4998님이요. 어머, 투표는 원성님께 했지만 종현 버전 사랑의 이말밖엔 영업당에서 플리에 담아갑니다.
1: 아, 노래 좋았어요.
0: 꼭 영상으로 보세요.
1: 네. 2527님. 어우, 오늘 진짜 추억의 노래가 많이 나와서 좋아요. 추억에 또 잠기셨군요.
0: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원석 씨는 오늘 아마 처음일 텐데 뒤돌아 보실래요? 한번? 네, 뒤에 여기 텔디라고 다음 타임이죠. 친한 친구를 이제 진행하시는 DJ세요.
1: 네. 여기서 보통 안 하셨었는데 오늘 또 옆 스튜디오 굉장히 밝군요.
0: 이제 두 분 한번 좀 인사를 나누게 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지금 오디오가 나가고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열심히 지금 셀카로 찍고 계시거든요.
1: 아, 한창 지금 바쁘십니다. 예, 지금 세팅 중이에요.
0: 아, 우리 텔디랑 이원석 씨. 이원석 씨 뒤돌아봐 주시고 인사를 나눠 주십시오. 예, 예.
1: 자, 인사를 나눴습니다.
0: 예, 두 분 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1: 이게 왜 갑자기요?
0: 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 한 식구니까요.
1: 아, 그래요?
0: 예, MBC 라디오.
1: 네네. 예,
0: 이원석 씨 MBC 아들이니까요. 자, 아무튼 갑자기 또 인사를 드리는 게 제 맛이죠. 오늘의 주제에 맞게.
1: 아, suddenly.
0: 예, 예. 오케이. 자, 오늘 끝곡 뭔지 아시나요?
1: Counting Crows.
0: 의? Accidentally 이거, in love.
1: 예, 뭐 영어가 기네요.
0: 함께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연습생 시절에는 데뷔라는 목표가 명확했고 오직 제 노력만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데뷔를 하고 나니 노력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노력에도 제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로 주저앉고 싶지 않아서 저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는데요. 타인의 반응보다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오늘 하루에 더 집중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노래하고 춤추고 지구도 지켜요. 친환경 어린이 송을 따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 선착순 50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드립니다. 챌린지 참여는 9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친구가 힘든 얘기를 하면 공감해 주려다가 나도 그런 적 있다 는 말부터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근데 정신 차려보면 친구 얘기는 뒷전이고 어느새 내 얘기만 하고 있고요. 사실 공감의 옛 한자를 풀어보면요, 여러 사람이 두 손을 모아 뭔가를 같이 받드는 모양에서 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마음을 함께 들어주는 일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라는 겁니다. 똑같이가 아니라. 머리론 다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어도 그게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다시 물어봐주고 무거운 마음을 그저 같이 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한 위로 아닐까요? 그런 거라면 T인 저도 자신 있습니다. 언제든 넘어져 오세요. 두 다리 튼튼하게 버티고 서서 받쳐드릴게요. 마음만은 절대 혼자 넘어지지 않게.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0: 9월 16일 수요일 밤 지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악뮤의 러블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고민에 공감해보려다가 과자를 또 와구와구 먹었었죠. 그때는 무조건적인 공감이라서 힘들었다면 사실 라디오에서는 매일같이 여러분 사연 보면서 공감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나누게 되잖아요. 이제 3주차 진행을 해보니까 느낌을 이제 잘 알 것 같고 이제 식사도 거르지 않고 잘 하고 와야 되겠다. 생각보다 DJ가 쉽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4주차에도 더 멋있는, 더 적응하고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DJ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영님께서 텔디 안경 새로 샀어요. 이 안경 예뻐요. 이 안경은 저의 패션 안경인데요. 제가 안경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자주 쓰는 안경 중에 하나입니다. 김혜영님께서 머리 잘랐나? 예쁘고 하늘색 옷도 이뻐. 아마 또 퍼스널 컬러인 색을 입어서 그런 것 같은데 커트는 하지 않았고요. 네, 저 요즘 머리숱이 좀 많아졌다 생각해서 커트를 하려고 했는데 조만간 또 커트하고 예쁜 모습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4969님께서 오늘 너무 피곤해서 숨죽은 상추 마냥 축 처져 있었는데 텔디 와서 마트 채소 코너에 있는 싱싱한 상추가 된 기분이에요. 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비유가 진짜 남다르신데 실제로 토크하면 제가 또 웃다가 오열쇼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어제 오열쇼를 했거든요, 한번. 아, 5337님께서 텔디 오늘 안경 쓰니까 도서부 선배 같아요. 사귀고 싶어요. 제가 또 그 방송 데뷔 프로그램 할 때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오랜만에 또 컨디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컨디션이 좋은 날 안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봐도 마음에 드는 날이어서 안경을 쓰고 와보았습니다. 텔디 오늘 오랜만에 운동 다녀왔어요. 유수정님께서 텔디 보려고 얼른 끝내고 온 건 비밀, 압도적인 칭찬 부탁드려요. 운동하고 텔디 보러 온 게 너무 칭찬드리고요. 아, 그렇게 뭔가 바쁜 패턴 속에서 저를 이렇게 챙겨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김유민님께서 여쿨라의 악마라고, 여름 쿨라이트의 악마가 오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 맨날 최근에 제가 빨강색, 주황색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건 저랑 맞는 톤은 아닌데 제가 사랑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입었던 거고요. 어제도 보니까 너무 제가 다 검정색 옷 입고 계셨는데 저만 주황색이어가지고 약간 색을 다 흡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댄디하게 돌아와 봤는데 오늘 제가 봐도 나쁘지 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들도 알려주시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든 여러분 옆에 착 붙어있는 DJ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일단은 오늘 하루 소식부터 알려주셔야죠. 잠시 후 업데이트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 일상을 공유해볼 시각은요. 오전, 오후, 새벽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 9시입니다. 와우 와우 와우. 아침 9시 저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인데요. 상쾌하게 아침으로 돌아가서 그때 뭐하고 계셨는지 짧게 한 줄로 소식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부에, YG 플래닛 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F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오전 9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 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는 오늘 굉장히 심플한데요. 저는 꿈나라에 있었습니다. 전 또 어제 힘 많이 쓰고 깊은 잠에 잠들었기 때문에 오전 9시에는 꿈속에 있었고요. 이어서 김나연님께서 아침 9시 저는 맥댕날드에서 땡모닝 팔고 있었어요. 땡모닝 땡모닝 맛있겠다. 김윤주님께서 오전 9시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던 시간이에요. 오늘 실수를 좀 해서 혼이 났어요. 텔디는 혼났을 때 어떻게 이겨내나요? 제가 일하다가 혼이 난 적은 없긴 한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혼났다면 이제 앞으로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파이팅 하십시오. 뻔뻔하게! 3657님께서 아침 9시에 출근하느라 지하철을 탔는데요. 독일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벌써 4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오전 9시면 지옥철인데요. 진짜 출근길 파이팅 하시고요. 아직 적응이 잘 안 되셨을 테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2327님께서 저도 오늘은 달콤한 쉬는 날이라 9시에 늦잠 자고 있었어요. 휴무 최고! 텔디도 최고! 오전 9시가 늦잠이라뇨. 저는 12시 넘어가서 잤을 때 늦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잠을 많이 잘 챙기고 있나 봅니다. 그래도 쉬는 날이니까 오늘은 여가를 좀 즐기셨길 바라면서 7622님께서 테디 저는 오늘 아침 9시에 학교에 있었어요. 1교시부터 체육이었는데 안 그래도 아침이라 피곤했는데 체육 수업을 해서 더더 힘들었어요. 텔디는 학창시절에 체육 수업 하는 거 좋아했나요? 저는 체육 선생님께서 조금 프리하신 편이라 할 거 딱 하고 쉬는 시간을 길게 주셨어가지고 저는 체육 수업 하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핸드폰도 안 걷었었는데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했어도 뭐라고 안 하셨어가지고. 근데 그때가 제가 고3이었어가지고 아, 7622님 몇 학년이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몇 학년이신지 남겨주시면 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한테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도경수, 디오의 기타리스트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번째 미니앨범 도파민의 타이틀곡으로 페노메코가 작곡 작사에 참여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설렘을 손끝이 닿을 듯이 이어지는 기타 연주에 세련되게 빗대어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자, 그럼 업데이트 문자 소개된 분들께도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곽혜원님께서 요즘 업데이트 남긴다고 매 시간마다 뭐 했는지 적어두고 사진 찍어두는 습관 생겼어요. 하루를 기록해두니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테디. 저한테 고마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메모하는 습관이 참 중요한 게 저도 보면 약간 뭐 노래 연습을 하든가 뭔가를 하면 뭐 연습해야지 약간 이렇게 적어둬요. 목에 어디에 힘 빼고 편안하게 호흡하고 약간 이런 걸 적어두는데 메모하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다들 회원님처럼 메모에 도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 코너에서 선물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님께서 텔디, 체육 시간에 하는 운동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저는 피구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는데 발야구는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발야구 하는 날엔 아프다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라고. 저도 다 해봤었는데 저도 피구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너무 좋아했던 것 같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친구들이랑 하는 축구가 너무 재밌었어서 그때 축구하는 맛에 체육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저의 포지션은요. 근데 때에 따라 달랐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미드필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 하는 걸 좋아했어요. 수비, 공격수 다 하는 걸 좋아했어서 아, 그땐 잘했는데 지금 너무 안 해서 이제 공도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5259님께서 오늘 아침엔 학교 지각하는 꿈을 꿨어요. 저는 지각 절대 안 하는 성격인데 꿈에서 본의 아니게 지각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깨고 나니까 꿈이라 다행이더라고요. 후, 텔디는 오늘 아침에 어떤 꿈 꾸셨나요? 저는 원래 잘 때 꿈을 안 꾸는 편인데요. 최근에 꿨던 꿈 중에서 집에서 커다란 바퀴벌레가 나와서 근데 꿈인 걸 알았어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한숨 쉬면서 벌떡 일어났었습니다. 아, 그런 꿈 꾸면 약간 의미가 있는 꿈인가 싶기도 해요. 예전에 막 비행기 폭발하는 꿈도 꾸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럴 때 저는 실제로 오프라인 복권을 한 장씩 사곤 합니다. 물론 된 적은 없지만요. 8029님께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따뜻한 티를 사 마셨어요. 계피가 들어간 애플티였는데 딱 가을이구나 싶은 맛이었습니다. 텔디도 티 좋아하시나요? 요새 쌀쌀하니 따뜻한 음료 많이 마시길. 제로탄산 말고 라고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로탄산을 안 마시고 따뜻한 티를 마시면 제가 또 살이 붙습니다. 뭐라 유자차? 같은 걸 좋아하는데 먹으면 뭔가 한 끼 식사한 것처럼 약간 붙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 아플 때 딱 한 잔씩 마시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7394님께서 아니 아까 독일 시골에서 오셨다는 분 그러면 독일 분이신가? 근데 한국말을 저렇게 잘하신다고? 아닌가? 한국분인가? 궁금해 미쳐. 저 대신 물어봐줄 테일디 구함. 아까 독일 사연 남겨주신 분께서 아, 독일에서 오신 분인지 아니면 한국분이신데 독일에서 살다가 오신 분인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 번 더 사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9님께서 아침 9시요. 출근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팀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있었죠. 대신 혼나주세요. 혼나주세요? 제가 어떻게 혼나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제 앞으로는 더 잘하고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팀장님들께서는 어쩔 수 없죠. 회사에 딱 맞는 일을 못했을 경우 혼을 내야죠. 그게 팀장님들의 역할이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티적인 답변이었나요? 1920님께서 저는 경주에서 유명한 황남빵을 먹었어요. 텔디는 먹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나중에 황남빵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식해보고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님께서 텔디 저는 이번 주에 송편 빚어요. 아, 저도 옛날에 그 송편
컬러감 있는 거를 이제 사촌 누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저도 송편을 막 호박 송편, 고구마 송편 이렇게 모양까지 해서 만들었었는데 또 가족들과 친지분들, 감사한 분들과 나눠 먹어서 이쁘게 빚어야 하는데 매년마다 제가 빚은 건 제가 먹고 어머니와 언니들이 빚은 건 인기가 많아서 아쉬웠어요. 텔디는 손재주가 좋은가요? 아 근데 저도 손재주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제가 빚은 건 뭔지 딱 알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고 저희 부모님께서 다 먹어주셨습니다. 아 근데 송편 또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한번 먹고 싶네요. 아 근데 저는요 깨송편, 콩송편 하시는데 저는 앙금 송편을 좋아합니다. 팥 앙금 들어간 게 좋아가지고 뭔가 깔끔하지 않나요? 전 팥을 굉장히 사랑한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테레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리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라이즈의 Soul, 엠믹스의 Crescendo.

꿀타래 같은 꿀잼들이 실타래처럼 둥글둥글, 여기는 테레방. 오늘 뭐하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달라지는 예측불가 테레코어, 테레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들 자리 잡으셨죠? FL13번 얼른 안앉고 뭐하세요? 이렇게 제가 영화관에 갔을 때 한번 당해봤답니다. 자, 오늘은 뭐하고 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3주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보다 어린 학생들부터 형님, 누님들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한 분들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자기소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탈디 탈디 테테레테레 탈디. 어제 또 엘리트 메이저 분들이 하시길래 살짝 땡겨와 봤고요, 오늘은 저를 다 말해드릴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여러분도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 투표인데요, 첫주부터 지난주까지 틈틈이 청취자 애칭과 끝인사 추천을 받았잖아요. 감사하게도 다양한 의견들 주셨는데 그 중에 유독 많은 추천을 받은 후보들을 최종 후보로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클로징 전까지 투표 쭉 받고 클로징에서 결과 바로 공개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친친 크리에이터님들, 지금부터 최종 후보 잘 듣고 가장 빛나는 후보에게 한 표 꼭 투표해주세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그렇죠. 스타 크리에이터님들. 아, 그러네요. 먼저 친친 청취자 애칭 후보입니다. 1번 꿀친. 꿀친들, 꿀친님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단짝. 단짝 여러분, 단짝들, 이런 느낌입니다. 3번 짝꿍. 짝꿍들, 짝꿍이들,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어떤 게 가장 끌리시나요? 1번 꿀친, 2번 단짝, 3번 짝꿍이고요. 그리고 끝인사 후보입니다. 이건 번호만 적어주셔도 되니까 뉘앙스만 한번 기억해주세요. 1번 지금까지 DJ 김태리였습니다. 내일도 재밌게 놀자. 2번 지금까지 DJ 지금까지 DJ 김태리였습니다. 내일도 친하게 지내자. 3번 지금까지 DJ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약간 영어 듣기 평가 같지 않나요? Number 4, 민수 앤 영희. 아, 원래 가장 많이 쓰는 친구 이름입니다. 아, 철수인가요? 민수가 아니라? 아, 느낌 오시나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1번 지금까지 DJ 김태리였습니다. 내일도 재밌게 놀자. 2번 지금까지 DJ 김태리였습니다. 내일도 친하게 지내자. 3번 지금까지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슈나 A님께서 우리가 또 투표는 잘하지. 지금까지 갈고 닦은 투표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유진님께서 투표의 민족 부르셨나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진짜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투표는 문자로만 받을 거고요, 번호로만 투표해주셔도 집계가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여러분의 투표로 저희 친친 애칭과 끝인사가 결정되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또 챙겨 드릴게요. 자, 그럼 투표 받으면서 먼저 저를 소개할 짧고 굵은 신문 10답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나의 고향은 충청남도 천안이고요. 병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되게 따뜻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래, 부모님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좀 오래 자랐습니다. 저는 병천 순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쌈장 찍어 먹는 걸 좋아하고요. 자, 가족 관계는요, 2번인데, 가족 관계는 성격은 엄마를 닮았고요. 약간 답답한 거 싫어하는 건 아빠를 닮았고요. 목소리는 아빠를 닮았고요. 얼굴의 이목구비는 엄마를 닮았고요. 누나랑은 8살 차이가 납니다. 누나한테 기어오를 수가 없었고요. 누나가 태권도를 진짜 잘합니다. 지금도 클라이밍을 취미로 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덤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누님이라고 부릅니다. 3번, 친한 친구는요. 또 저는 콘서트 때 한 번은 중학교 친구들, 한 번은 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딱 부르기 하는데요. 중학교 때 함께하던 친구들이 있고 고등학교 때 함께하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잘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제가 막 추석이나 설날에 내려가서 이렇게 한번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아직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많이 보고 싶네요. 4번,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요. 저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돌려보고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시리즈별로 한 30번 이상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직 라스트 한 시리즈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2년을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롤모델 가수는요, 저는 박효신 선배님 가장 좋아하고요. 저의 목소리와 노래의 약간 모티브는 박효신 선배님이 아닐까. 어렸을 때 약간 학교별로 그게 있어요. 테레는 박효신 선배님 느낌이고, 뭐 어떤 친구는 이수님 느낌이고, 어떤 친구는 김범수님 느낌이고,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학교별로 약간 노래 잘하는 애들끼리 약간 이렇게 노래 대결도 한 적 있었고요. 전 되게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 테레의 노래를 들어보겠다고 고음 대결도 한 적 있었고요. 만화 속에서 있을 법한 내용이 좀 있었어요. 내 버릇이나 습관은 일단 저는 이제 말하기 전에 약간 목을 가다듬는 버릇이 있고요. 이런 게 버릇이 있고요. 그리고 입술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버릇도 있습니다. 보조개가 약간 뾰 판다고 하죠. 팬분들께서 뾰 판다고 하시는데, 전 그게 약간 긴장하면 입술이 좀 경직되는 편이라서 그걸 풀려고 하는 거라서 그런 게 있고요. 7번,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면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쌀을 잘 안 먹어가지고 빵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면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고르라고 하면 면, 빵, 밥인 것 같습니다. 빵도 되게 매력 있다 생각해요. 항상 뭔가 며칠 지나고 나면 찾는 그런 느낌? 걷다 보면은 빵집 있으면 들어가서 뭔가 그 고구마 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서 먹습니다. 밥이 서운하다고 하는데 김치볶음밥은 좋아합니다. 8번, 싫어하는 것은 제가 싫어하는 건요, 일단 벌레 싫어하고요. 그리고 눈을 싫어합니다. 약간 생선 회가 나오더라도 회만 나오면 잘 먹는데, 이렇게 생선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머리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눈 마주치면 그 음식을 못 먹게 돼요.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새우도 살만 발라져 있는 거 아니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친구들이 진짜 그냥은 먹는데 저건 왜 못 먹냐고 하는데, 전 눈 마주치면 마음이 약해지나 봅니다. 9번, 가방에 꼭 들어있는 한 가지는, 저는 보부상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립밤이랑 이클립스가 꼭 있어야 돼요. 약간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 이클립스를 한 개씩 먹고요.
전 입술이 또 많이 트는 편이라서 빨리빨리

립밤을 발라줘야 합니다. 10번. 인생의 버킷리스트는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가수 생활을 쭉 하다가, 누가 봐도 김태래의 노래다 싶은 노래가 나중에 하나 꼭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번엔 노래로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테레방, 이 시간엔 제 추천곡도 하나씩 들려드리고 있죠. 요즘 제가 즐겨 듣는 곡인데요. 김종서 선배님의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아주 아주 어렸을 때이 노래를 아빠 차에서 듣고 한 2시간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저의 추천곡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석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2937님께서 아 저항 없이 따라 부르게 되잖아요. 텔디 오, 이 노래를 또 아시는군요. 아 이런 노래 또 오랜만에 들으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곡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소민님께서 텔디 이 노래를 도대체 몇 살 때 따라 부른 건가요? 아 제 기억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아 그때 당시에 이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3691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들으시면 좋아하시겠다. 아 근데 아버지는 이 노래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약간 트로트 좋아하셨어가지고. 5325님께서 텔디 저 방금 눈이라고 듣고 겨울 눈인 줄 알았어요. 아 생선의 눈이었습니다. 새우의 눈이었습니다. 자, 테레방. 이번에는 요즘에 저 김테레라는 사람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의해봤는데요. 그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봐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드게임. 제가 요즘 보드게임 얘기 또 많이 했었죠. 아, 제가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그렇게 맛있는 거와 함께 아무 생각 없이 그 게임에 푹 빠져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인원수도 너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둘이서도 할 수 있고 다섯 명, 여섯 명 인원이 많아져도 할 수 있는 게 보드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게임보다는 더 건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드게임 저와 함께 보드게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티와 함께하는 보드게임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걸 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카드를 깠을 때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에 대한 걸 세 가지씩 말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것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0416님께서 테일디랑 바퀴벌레 포커 붙어보고 싶다.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 최근에 10연승 했는데요.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저랑 바퀴벌레 포커 하시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 턴 안 넘기고 바로바로 까거든요. 과연 김테레를 이겨라 하실 수 있으실지 기대해보겠습니다. 8910님께서 텔디는 머리 써야 하는 보드게임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피지컬이 필요한 보드게임이 더 좋은가요? 저는요 심리 싸움이 좋습니다. 거짓말 막 심리적으로 상대를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보드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기는 순간이 좋은 건지 친구들이랑 노는 자체가 좋은 건지 저는 저번에 게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전 무조건 져야 될 상황에 이기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남다르죠? 매드무비를 좋아합니다. 게임할 때 주로 어떤 역할인가요? 아, 게임할 때는요. 저는 약간 막판 뒤집기 승부사? 무조건 질 줄 알았는데 이기면 너무 짜릿하기 때문에 그걸 더 좋아하고요. 채보리님께서 텔디랑 할리갈리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고. 저랑 할리갈리하면 종이 자꾸 짠 대로 딴 대로 튕겨나가요. 제가 한빈이 형이랑 할리갈리를 또 대결을 했었는데 제가 이겼거든요. 최근에는 한빈이 형이랑 저는 서로 안 봐주고 종을 냅다 내려칩니다. 그럼 종이 저 멀리까지 날아가요. 과연 성한빈과 김태래의 할리갈리판에 들어오실 수 있으실지 제가 기대해보겠습니다. 최지영님께서 텔디 심리전 많이 잘해요? 그게 되는 날이 있는데 안 되는 날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갑니다. 눈빛으로 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은 선글라스까지 끼고 가는 편인데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게임에 진심인 사람 같아서 아 제가 나중에 작가님 분들이랑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희 회식비 내기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괜찮죠? 저 못 이긴다고요? 아 저를 너무 얕보신다. 바퀴벌레 포커 연습하고 오십시오.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 연습 안 해도 이기신다고? 와 저 지금 10연승 중인데요? 좋습니다. 자 저의 첫 번째 키워드 보드게임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노래 잠깐 듣고

0: 미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제라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롱샷 오일님의 썸머 아이즈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8940님께서 테일디 맨날 바퀴벌레 포커만 하다가 꿈에 바선생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약간의 영향이 있나 생각을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사하고 나서 나왔던 그 바퀴가 좀 역할이 큰 것 같아요. 2673님께서 그럼 멤버들 중에 보드게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아, 네. 저번에 컨텐츠로 했었는데 건우기가 똑똑해가지고 건우기도 머리 쓰는 게임 잘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게임 하다가 지면은 아 이거 절대 질 게임이 아니었는데 지면 조금 속상해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집에 가야죠. 아, 그럴 때는 또 맛있는 음식이 먹으면 그냥 바로바로 풀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와 이제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또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된 분들이 있다면 문자 주십시오. 뭐든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신인류의 위스퍼.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K-POP과 더 친해지는 라디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이곳은 테레방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텔디가 좀 더 친해지는 방으로 꾸며봤죠.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이번엔 좀 더 자신감 있게 텔디 텔디 테트라테라 텔디 6436님께서 텔디 근데 보드게임 카페에서 먹는 최애 음식이 있어요. 저는 치킨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보드게임 카페에서도 들기름 막국수에 계란후라이 두 장 추가해서 먹습니다. 들기름 막국수를 발음이 안 돼. 들기름 막국수를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계란후라이 두 장 해서 노른자 터쳐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요. 작가님들께서 저를 비웃고 계십니다. 5397님께서 오늘 테레방에서 TLD TMI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저도 아직 기억 못하는 TMI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TMI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친해져요. 자, 저를 더 알려드리기 전에 문자 투표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친친, 청취자 애칭과 끝인사 최종 후보들로 투표를 받고 있고요. 클로징에서 결과를 바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후보 기억나시죠? 먼저 친친, 청취자, 애칭 후보입니다. 1번 꿀친, 2번 단짝, 3번 짝꿍, 그리고 끝인사 후보입니다. 이건 번호만 적어주셔도 돼요. 1번 내일도 재밌게 놀자, 2번 내일도 친하게 지내자, 3번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꿀나잇. 여기까지. 투표는 문자로만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돼요. 여러분의 투표로 친친이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그럼 계속해서 요즘 인간 김태래를 대표하는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음식. 드디어 올 것이 왔노라 싶은 분들이 많으시죠? 네? 여러분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 남겨주시고요. 먹는 얘기 하려면 에너지 비축이 좀 필요해서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선미의 Balloon in Love.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민 필요해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2: 환인제약 환인제약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선미의 Balloon in Love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테레방 라디오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 텔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람있는 문자가 왔습니다. 8411님께서 어우 새싹이시네요. 이 시간에 라디오 처음 듣는데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네요. 누군지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아주 잘생긴 청년이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생긴 목소리로 이 시간을 책임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T빙구짱님께서 테디 진짜 최고예요. 완전 최고. 한국 최고의 DJ예요. 넘버원 1등이에요. 제일 멋진 DJ예요. 진짜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최고의 DJ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테이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음식이라고 해서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음식 조합에 좀 자신이 있는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즘 음식 조합은요. 제가 불닭을 안 먹어봤었는데 괜찮죠? 불닭은 안 먹어봤었는데 불닭 냉면이 있어요. 냉불닭이라고 하는 아, 또 배고프다. 냉불닭이 있는데 그 친구랑 벌집 삼겹살이 아니면 항정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ASMR이 하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저는 파김치도 좋아하는데요. 대파김치가 있어요. 그 얇은 파로 만든 거 말고 쪽파 말고 큰 진짜 대파를 숭덩숭덩 잘라서 만든 아 큰일 났다 배고프다. 그거를 김치볶음밥이나 일반 볶음밥에 얹어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진아님께서 뚱레 타임 오자마자 배 두드리는 거 진짜 뚱레 같네요. 제가 먹을 걸 그 정도로 사랑하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뚱레 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순서, 의외성, 미감. 아, 제가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텍스처, 식감, 온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찬 음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보면 냉불닭 이렇게 삼겹살 해먹으면 냉불닭이 다 식혀주잖아요. 그리고 파김치, 볶음밥 하면 또 볶음밥의 뜨거운 부분을 또 식혀주잖아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약간 그런 모먼트가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케미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느끼한 게 있으면 좀 프레쉬한 게 이렇게 감싸주는 피클 같은 친구들도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피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양파 피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김치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유 식사해야겠다 이따가.

3613님께서 피자랑 우유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극적인 피자라면 우유랑 같이 먹을 수 있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대신 피자를 먹으면서 우유는 좀 아닌 것 같고, 우유를 찍어 먹는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따로 드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 새로운 뉴 뚱레 정식 필승 조합 하나 공개한다면, 근데 이거는 전에 얘기를 했긴 했는데, 저는 그 불닭 연어가 있어요. 불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불닭 마요 소스에다가 연어를 버무린 게 있는데, 진짜 그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생 양파랑 해서 같이 드시면 너무 좋다.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김유정님께서, 델디 식은 음식 좋아해요? 치킨이나 피자 같은. 전 식은 게 더 맛있더라고요. 델디 취향이 궁금해요. 전 식은 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뭔가 치즈 올라간 음식 같은 경우에는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게 아니라면 식었을 때 먹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양념치킨 같은 것도 식으면 약간 식은 대로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배고픕니다. 요리를 딱 한 가지만 메뉴만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뭘 배우고 싶어? 제가 소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잘 구울 줄 몰라서, 식당에선 잘 구워 먹는데 이제 그 집에서 약간 그렇게 막 기름 얹어가면서 하는 그런 스테이크 있잖아요. 통으로 굽는 거. 그걸 할 줄 몰라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가 집에서 스테이크 구워 먹고 싶습니다. 아휴, 배가 너무 고프네요. 먹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본가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본가 음식, 저는 엄마가 끓여주신 고기가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와 등갈비, 촉갈비가 있거든요. 등갈비 조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의 김태래를 한 끼로 표현한다면 어떤 메뉴인가요? 저는 지금 친친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와 느끼한 톤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르곤졸라 느낌으로 크림 파스타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만 나오는 습관이나 버릇 같은 게 있는지. 저는 박수를 쳐요. 이렇게 있다가 음식이 나오면 박수를 치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바로 먹어버립니다. 인증샷도 찍는데 그 초밥 먹으러 간 거 아니면 거의 안 찍고, 초밥 같은 게 너무 예쁘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찍어두는 편이에요. 허니님께서, 아이스크림 vs 빙수, 텔디의 취향 궁금합니다. 저는 빙수 먹다 보면 좀 시간이 가니까 녹더라고요. 근데 제가 녹으면은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은재님께서, 생양파에 파, 입냄새 감당 가능하냐고. 양치를 꼼꼼하게 한 세 번 정도 더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요? 독한 치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지님께서, 텔디는 음식에 도전을 잘하는 편인가요? 내장이라던가 고수나 그런 호불호 갈리는 흔하지 않은 음식 도전도 잘하나요?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저는 배달 그 어플의 리스트만 봐도 늘 즐겨찾기 해놓고 먹는 데서만 먹어요, 계속. 그러다가 운 좋게 누가 추천해줘서 먹었을 때 맛있으면 거기 즐겨찾기 하고 또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늘 보면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데만 먹는 것 같습니다. 3699님께서, 이분도 새싹이신데요. 누나 따라 듣고 있어요. 재밌네요. 누나 따라 듣고 있어요. 누나가 텔디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 남동생 분이신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나중에 질문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누나랑 함께 잘 들어요. 이어서 요즘에 인간 김태래를 설명하는 마지막 키워드 가봐야겠죠.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음악. 이 키워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먼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수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그냥 선배님들께서 이제 그냥 한번 불러봐라 느낌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밴드부도 하고 뭐 시대회도 나가고 하니까
아, 내가 노래를 그래도 좀 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던 것 같아서 그때 가수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한 또 얘기 더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추천해 드릴게요. 가수로서 저에게 지향점 같은 노래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그 곡은 바로 박효신 선배님의 AE인데요. 이 곡을 고른 이유는요. A라는 이 두 존재가 각자의 정체성을 또 잃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선배님께서는 꿈꾸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노래의 의미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노래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도 가수 김태래에게 궁금한 질문과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들 많이 추천해 주세요. 박효신의 AE

박효신의 AE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김태래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4691님께서 텔디 이 노래는 진짜 꼭꼭 한 수절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이고 아, 제가 또 좋아하는 선배님 곡이라 좀 떨리는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와우.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떨린다. 아, 제가 이런 걸. 감사합니다. 아, 제가 또 너무, 너무 연구 많이 하고 좋아하는 노래여서 또 이런 자리에서 부르니까 또 손에 피가 안 통하네요. 아, 김은영님께서, 아, 너무 좋아요. 유유, 여운이 남아요. 김유정님께서, 좋다. 내가 이래서 김태리한테 사랑에 빠졌지. 노래를 부르니까 급속도로 또 추워지는데요. 전 이게 병인가 봅니다. 병에 걸려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떠는 이현재님께서 우와 따옴표 세 개를 마침표로 이렇게 딱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노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긴장하면 말이 막 나오는데 절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누르고 누르고 쉬모업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순서에 별이 빛나는 방 김이나 선배님께서 또이 노래에 또 참여를 하셨어가지고 제가 너무 떨렸어요. 방금 부를 때. 그게 막 떠오르면서 나중에 또 보실까 봐. 아, 그래도 퀄리티 있게 잘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저는요, 제 음악에 대한 가치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말하듯이 표현을 해서 듣는 분들께서 제가 노래를 부를 때내 경험에 빗대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늘 노래를 부르고요. 제가 약간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노래의 소리의 그림이 있어요, 저는. 약간 소리를 낼 때, 약간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갈리는 거 없이 무거운 거 없이 약간 청아하게 소리를 낸다.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노래마다 다르겠지만, 그거 덕분에 옛날에 레전드도 쓰기도 했고, 그런 무드를 되게 찾고 요즘에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의 퍼포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또, 그래도 어느 음역대에서 딱 나오는 그 공명감이 있어요, 저는. 방금 노래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울림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도 좋아하고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가끔 제가 이렇게 노래 불러드리면 아, 이 부분이 테디의 가장 장점인 부분이구나 알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목이 메이네요. 물한 모금 마겠습니다. 지금 가수가 된 시점에서 어릴 때 꿈꾸던 가수와 다른 게 있는지 생각보다 이 가수라는 게내 컨디션도 마음대로 안될 때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수라는 직업이 얼마나 예민하고 이렇게 약간 유리구슬 같은지를 알게 돼가지고 내가 가수를 하려면 내 자신에게 되게 예민하고 엄격해져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서 저는 좀 노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스케줄 같은 게 생기면 약간 한달 전부터 미리 데뷔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그 노래를 위해 발성도 좀다 잡고 약간 그러는 스타일.

무대에 오르기 직전 머릿속으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아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런 얘기는 또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무대에 오르면 팬분들께서 상상하는 모습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계시는 다른 아티스트분들이나 이 스태프분들께서 이제 제 노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 이 친구는 노래를 잘하는 친구구나라는 인식이 저는 박혔으면 좋겠어서 되게 열창을 합니다. 예. 왜냐면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면 직원, 스태프분들께서 다 들으시고 뒤에서 대기하시는 아티스트분들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막 바로 할 때 되게 열심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아실 수도 있어요, 이미. 음악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고 싶지 않은 기준이 있다면, 저의 기준은요, 음역대에 상관없이 내 목소리에 가장 어울리는 음역대로 아름다운 목소리와 톤으로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음악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스스로 음악적으로 성장했다고 느낀 순간은 사실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이제 25인데 너무 저희 보컬쌤께서 그 말씀 하셨었어요. 너가 발성을 옛날에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피지컬만 믿고 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발성을 다시 다잡고 있는데 진짜 피지컬로만 내가 노래를 하고 살았구나. 이게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약간 자꾸 섬세하게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좀 고쳐가면서 지금 친친할 때도 말할 때도 약간 좀 매번 다르게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약간 음악적으로 더 섬세해지는 아티스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자를 끝으로 오늘 테레방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매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김연수님께서 텔디 음악 얘기와 게임 얘기할 때 가장 활발하네요. 제 인생을 약간 동그라미로 해서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게임과 음악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너무 티가 나면 안 되는데 제가 음악 얘기할 때 뭔가 친구, 노래하는 친구와 막 보컬 얘기를 할 때 막 시작하면 막 3시간이 막 지나있고 서로의 노래 듣고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서로가 약간 서로를 카피하는 게 있어요. 보컬 친구들은. 아, 전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악 얘기나 게임 얘기할 때 약간 흥분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약간 심장이 뛰는데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4부에서 만나요. 김태리의 첫 행복 짧게라도 들을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3: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4: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3: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4: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3: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4: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테레랑 뼈발골 야무지게 요리조리 쇽쇽샥샥 해야 되는 폭립 먹으러 갈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혜정이 친구 행운이입니다. 문제 나가요. 행운이가 최근에 헤어스타일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1번 단발머리로 싹둑 잘랐다. 2번 먹물 말고 진짜로 염색을 했다. 1번 단발 대 2번 염색. 어디로 촉이 가시나요?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 선물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텔디의 텔레파시 가봐야죠. 제가 나름 성공률이 한 80% 정도 높은데요. 오늘 정답 왠지 1번 단발컷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격적인 변신, 전 염색이 파격적이다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단발은 이미지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라고 작가님께서. 자,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텔레파시에 이어서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듣고 왔습니다.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1번 단발머리였습니다. 오늘 친구는 저랑 또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저는 진짜 촉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 틀렸죠? 한 번 맞나요? 한 번? 김현진님께서 주황색 염색이 파격적인 게 아닐까요? 저는 염색은 사실 파격적이다고 크게 생각은 안 하는데 주황색은 그래도 조금 신기하긴 하죠. 언젠가 또 해볼까요? 자, 그럼 저를 따라 혜정님 친구 행운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죠. 7938님, 6359님, 박한결님, 8189님, 1077님 축하드려요. 친친해서 선물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간식 바꿔 드시고 월요일까지 친친 생각해주세요. 자, 텔레파시, 이 시간은 누구나 퀴즈를 낼 수도 있고 누구나 퀴즈를 풀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의 TMI를 친친 홈페이지에 제보해주셔도 선물 드리고 퀴즈 맞춰주셔도 선물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문자 좀 더 만나볼까요? 3160님께서 델디, 저 저녁 먹었는데 조합 어떤가요? 저도 뚱레 정식처럼 제 정식 만들어도 될까요? 사진 보고 점수 매겨주세요. 페퍼로니 피자에 불닭에, 그리고 이거는 어디 브랜드의 그거네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가 제 주변에 있었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근데 와, 이거 혈당 스파이크 끝판왕인데요. 근데 너무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까지 얹어놨네요. 와, 저보다 더 먹장이신 거 인정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먹잘알이신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지장이 없는 날에만요. 점수는요, 85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제가 페퍼로니 피자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페퍼로니 피자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런데 또 파스타는 또 좋아하고, 그리고 너무 먹잘알이신 게 짠 거 짠 거 다음에 단 거에 차가운 아이스크림까지 얹어 드시는 게 너무 먹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060님께서 텔디, 제가 일하는 곳 사장님이 곧 바뀌신대요. 저는 똑같이 일할 예정이지만 많은 것이 변하겠죠? 새로운 변화가 설레기도 헤어짐이 아쉽기도 해요. 텔디도 새로운 시작에 이제 적응기잖아요. 같이 파이팅해요. 제가 이 사연을 읽으니까 옛날 생각이 하나가 나는데요. 이것도 처음 공개하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당시에 아주 동심이 가득한 우리 테레가 담임선생님께서 이제 출산 때문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신다고 가셨었는데, 제가 그때 진짜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억이 진짜 오랜만에 다시 상기가 되네요. 선생님께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꼭 라디오 들으신다면 사연 한번 남겨주세요. 그때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8574님께서 텔디, 룸메이트 매튜의 고양이인 기아와 친해진 것 같은데 매튜 기아까지 하면 숙소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기아가 1등이겠죠. 확실히 1등인 것 같고요. 요놈이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아이템 같은 것들을 올라가서 다 무너뜨려가지고 제가 없는 사이에 제 방을 막 탐방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제가 딱 친친 출근하려고 나갈 때 저랑 같이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 이놈아 하고 안에 들어다 놨습니다. 근데 그게 기아의 매력인 것 같아요.

같아요. 약간 애정을 줄듯말듯 하면서 원래 주인이 애정을 줘야 되는데 고양이가 집사한테 애정을 주고 있습니다. 문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하러 갑니다. 나상현이 피처링한 베리코이 버니의 엔드 크레딧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동네를 걸었다. 야근도 없고 맛있는 엄마 밥도 먹었고 밤바람도 시원하고 최고의 산책이었다. 그런데 순간순간 괜히 오른손이 허전한 게 느껴졌다. 슬리퍼를 끌고 나와 딱히 어디까지 갈 생각 같은 건 없었는데 발이 알아서 익숙한 길로 나를 이끌었다. 오랜만에 가보는 아파트 뒤쪽 작은 공원. 여전히 사람이 드물었다. 그래서 둘이 자주 갔었지. 그곳을 거치면 나오는 편의점. 이제 곧 군고구마 냄새가 날 텐데 그러면 이 길로 못 오겠네. 그리고 그 옆으로 난 횡단보도. 그 건너에 낮은 나무 담벼락을 훑으면 크게 동네 한 바퀴 산책이 끝난다. 문 앞에 서니 다시 허전함이 밀려온다. 아닌데, 산책할 때마다 오른손에 힘 꽉 줄 일 없어서 진짜 편한데, 돌아와 발 닦아줄 일 없어서 진짜 후련한데, 근데 자꾸만 돌아보게 된다. 어디서 총총총 뒤늦게 달려오고 있을까봐. 그 옛날 어린 강아지 때처럼 다시 작아져서는 발밑에 채일까봐. 또 보급품에 지고 말았다. 날씨가 좋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0: 그런 찾아오는 우울감을 펠로스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소중한 존재고 또 가족이었으니까 슬프거나 상실감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어딜 가든 우리 미래가 어디서 함께하고 지켜줄 거니까 슬플 때는 감정 한번 싹 털어내고 조금씩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하나님께서 10년 전에 강아지 행성으로 긴 여행을 떠난 내 강아지가 보고 싶은 밤이에요. 아, 정말 속상한데요. 이럴 때는 이별이란 게 왜 있는지 정말 이별이란 단어가 참 미워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디서든 우리 강아지가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우리 함께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1489님께서 벌써 떠난 지 2년이 된 우리 강아지 생일이 내일이라 오늘 열대야가 유독 가슴에 깊게 남네요. 우리 코코도 잘 자. 우리 코코 너무 생일 축하하고 주인분 아유 저도 주변에 책 주변에 이런 사연이 좀 몇 번 있었어가지고 좀 공감이 되는데 아휴 왜 이렇게 강아지별은 왜 이렇게 슬프지만 그래도 생일이니까 코코도 주인분께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 거예요. 김유정님께서 내 수명 떼서 우리 집 고양이한테 주고 싶다. 그래도 고양이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게 많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연 보내준 미래 언니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열대야, 오늘 사연처럼 깊은 밤 나를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들이 있다면 친한 친구 홈페이지 열대야 게시판에 털어놔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수요일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드디어 투표 결과 발표할 시간입니다. 먼저 친친 청취자 애칭인데요. 총 투표수 중 70%의 분들이 바로 이 애칭에 투표해주셨습니다. 결과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꿀친! 예.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럼 우리 꿀친님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꿀친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꿀이 붙으니까 너무 액센트가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고 이제 여러분도 이름이 생기셨네요. 많이 많이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끝인사가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저와 제 친구들이 정한 인사로 살짝 달콤하게 끝인사를 해왔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의 의견까지 더해서 저희가 다 함께 만든 끝인사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발표해 볼게요. 총 64%의 득표를 받은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저는 이게 될 것 같았어요. 뒤에 꿀나잇이 좀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꿀 세트로다가 보여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만 제가 만든 버전으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인사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과 오늘 2시간 친친 꽉 채워봤는데요. 오늘 그래도 저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184님께서 우리 텔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못 보낸 4일 동안 보고 싶을 거예요. 다음 주는 더 재밌을 거니까 제가 없는 동안 재밌는 거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는 더 재밌을 겁니다. 컨디션 잘 챙기고 계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목금토일 또 기다림이 시작되겠지만 남들은 힘들어하는 월요일 우리는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 재미있는 일 많이 만들어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끝곡 존 메이어의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래였습니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Sorry, my mistake. Can we take it from the top?

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남우조연상, 그리고 각색상을 받은 영화죠. 코다의 한 장면. 영화의 주인공 에밀리아 존스가 직접 부른 Both Sides Now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루비가 이제 버클리 음대의 오디션에 참가를 했죠. 처음에 좀 실수도 했습니다. 워낙 떨려서. 이제 그러다가 선생님과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루비의 가족들이 몰래 들어와서 앉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농인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를 위해서 루비는 자신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수어로 전하면서 끝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바로 Both Sides Now. 노래의 가사가 그대로 부모님 그리고 오빠에게 전달이 되는 그 순간이었죠. 마지막에 환호하는 건 바로

0: 루비의 가족들. 영화 제목 코다라는 건 이건 약자죠. Children of Deaf Adults. 그래서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뜻하는 말이 코다입니다. C-O-D-A. 그 중에서 청인 코다, 그러니까 농인 부모인데 아이는 청인일 때 이 청인 코다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성장 환경에서 본인이 계속 마이너리티인 거예요. 오히려 사회에서는 비장애인 사회에서 장애인이 조금 마이너리티를 경험하면서 성장한다면 청인 코다의 경우에는 모든 가족은 농인인데 자기만 청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모르는 그 나름의 힘든 시간들이 있다는 것도 영화 코다에 담겨 있습니다. 좋은 영화였죠. 오늘 들려드린 이 장면 말고도 노래를 들을 수 없는 아빠를 위해서 루비가 노래를 할 때 그 아빠가 그 성대의 진동으로 딸의 노래를 듣는 장면도 너무 좋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장면을 품고 있는 영화 코다가 개봉 5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극장에 걸렸네요. 코다 극장에서 또 보고 싶으신 분. 이런 음악 영화는 이것도 일종의 음악 영화잖아요. 음악 영화는 특히 극장에서 볼 때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네. 개봉 5주년을 맞아 다시 극장에 걸린 영화 코다의 한 장면 떠올려봤습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2: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코다라는 작품은 리메이크죠. 원작은 2014년 프랑스 영화 미라클 벨리에입니다. 그 영화에서 영화의 주연 배우 루안 에머라가 직접 부른 저블이었습니다. 비상이라는 뜻이고요. 이 노래가 코다에서는 그 보스 사이즈 나우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오디션 장면에서 이 노래였습니다. 원작에서는 미라클 벨리에. 저는 미라클 벨리에도 좋았고 미라클 벨리에는 미라클 벨리에대로 좋아요. 코다는 또 코다대로 좋고 물론 실제 농인배우로 캐스팅한 코다 쪽에 좀 더 가산점을 줘야 하겠지만 이야기 그리고 캐릭터의 측면에서는 저는 미라클 벨리에의 미덕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두 편 다 보시는 게 좋고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보시는 게 좋고 좋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자꾸자꾸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뭐야 이미 한번 만든 거 뭐 리메이크 하는 거 이거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인턴의 김도영 감독님 그 얘기도 있었지만 연극을 봐라. 셰익스피어 작품은 지금도 계속 리메이크다. 리메이크의 연속이다. 마찬가지로 영화도 좋은 이야기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해석을 또 덧붙여서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관객의 마음에 닿기만 한다면. 그래서 미라클 벨리에도 함께 코다와 함께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노래를 선곡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다만 재개봉한 게 아니고요. 또 재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비정전. 장국영 생일을 맞이해서 아비정전이 또 다시 극장에 걸렸더라고요. 4576 쓰시는 분께서 아비정전 메가토크 상영을 보셨대요. 이미 본 영화를 다시 볼 때는 또 이런 형태의 관람을 하는 것도 재미죠. 영화 끝나고 토크가 함께 있는 그래서 변영주 감독님과 또 한국에서 홍콩 영화 하면 넘버원 이렇게 유치한 표현을 저도 모르게 썼네요. 넘버원이라니 뭐 다른 좀 신선한 수식어 없나? 우리나라 최고의 홍콩 영화 전문가 주성철 기자 지금은 편집장이죠. 저랑 예전에 함께 잡지사에 근무했던 후배예요. 예전에 방송에 또 모셔서 장국영 얘기 함께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메가토크를 봤는데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나눔해 주셨습니다. 메가토크 못 가신 분들, 이게 웬 떡이냐. 네. 메가토크 못 갔는데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청취자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자, 먼저 변형주 감독님이 하신 이야기는 1990년 눈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성당 근처 중앙극장. 이거 기억 못하시는 분 많겠다. 이게 없어진 지가 꽤 됐으니까요. 전 중앙극장, 나중에 중앙시네마로 바뀌고 한때 여기서 언론 시사도 많이 했어요. 중앙시네마에서. 제 기억에 가령 정주유 감독님의 해피엔드 같은 영화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중앙시네마에서. 그래서 저 기자일 때 또 언론 시사 보러 많이 가기도 했던, 그 당시에는 중앙극장에서 변형주 감독님께서 아비정전을 처음 관람하시고 다른 관객들은 그때 화를 냈다고, 홍콩 누아르를 기대하고 왔는데 영화가 왜 이래. 예, 그래서 상영관 밖에 매표소 유리까지 깨지며 거칠게 항의를 했지만 나는 좋았다 라는 일화를 소개하셨고, 을지로를 벗어나 광화문까지 걸어간 다음에 그 친구분과 아비정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날 했었고, 그리고 주성철 기자는 과거 한국 기자들의 패기를 얘기해 줬는데, 로드쇼 같은 잡지사에서 왕가위 감독의 촬영장에 가서, 아비정전 촬영장에 가서 왕가위 감독에게 가위를 들고 사진을 찍게 했다는 와, 진짜 일차원적이었네요. 그 뭔지 알고 가위 들고 사진을 찍어준 걸까요, 왕가위 감독은? 네, 왕가위 감독이라고 왕가위 감독에게 가위 들라고 그러고 사진을 찍었던 당시 한국 기자들의 패기, 또 그 메가토크에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정전이 1990년 그 당시에는 홍콩 영화 최초의 동시녹음 영화였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왕가위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 배우들에게 거의 그 조감독 수준의 참여도를 요구한다라는 그런 뒷얘기까지, 많은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을 신청하셨네요. 영화 아비정전에서 하베르 쿠가세 정글 드럼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하베르 쿠갓의 정글 드럼스, 영화 아비정전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역시 아비정전에는 하베르 쿠갓의 연주로 실려 있는 곡인데 오늘은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페르피디아 이어드렸어요.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건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였죠. 그 메가토크에서 변형조 감독님께서 아비정전 얘기하다가 아비정전의 그 페르피디아가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 쓰이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었다라는 얘기도 하셨대요. 영화에 나오는 퍼피디아 있죠. 디카프리오가 그 퍼피디아와 사랑에 빠져서 딸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 퍼피디아가 바로 페르피디아입니다. 페르피디아를 이제 영어식으로 읽은 게 퍼피디아인 거죠. 페르피디아의 뜻은 스페인어로 배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 어쩌면 저 앞날이 예고되어 있는 일종의 복선인 이름 뭐 이런 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면에 퍼피디아 장면에 바로 이 곡 페르피디아가 쓰이고 있죠. 저도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 그 장면 참 뭔가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하고 살짝 다른 흐름의 장면이라서 그런지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자, 그리고 롱베케이션, 네, 최근에 땡플릭스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시는 뒤늦게 만나는 20세기 일드, 기무라 타쿠야의 롱베케이션의 노래 가운데 최희원 씨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캐그넷, Deeper and Deeper.

0: 세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롱베케이션에서 Deeper and Deeper, Cagnet, 그리고 10일 안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에서는 Kiss Me, Sixpence, None the Richer의 노래,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영화 로메오와 줄리엣 사운드 트랙에서 The Cardigans의 Loveful이었습니다. 자, 말로 하는 신청곡 도착해 있네요.
1: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2: 세윤 DJ님, 은성 기자님, FM 영화음악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청취자 김지우입니다. 더운 여름 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가을 하면 또 영화죠.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는 주인공 히라야마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저에겐 볼수록 마음 한켠이 자꾸 울립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 숨을 크게 쉬는 것, 그 모든 게 와닿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조금은 이른 나이에 수없이 많아 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가을 세상에 한 발짝 내딛는 게 참 힘들 때 제 옆에는 라디오가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그리고 FM 영화음악을 만났습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 한 편이 청취자분들의 마음에도 영화와 음악이라는 귀한 매개체가 한 발짝 다가오는 작품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하늘도, 음악도, 영화도, 햇살도 넉넉히 채워지는 가을입니다. 신청곡 Pale Blue Eyes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 신청곡, 오늘은 김지우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영화 퍼펙트 데이지에서 페일 블루 아이스,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노래였습니다. 말로 하는 신청곡은 그래도 한번 해보신 분은 또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이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이. 한번 용기 내서 이 파일 보내고 나면 이거 재밌네. 또 하고 싶네. 또 하고 싶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김지우 씨도 지금 벌써 몇 번 말로 하는 신청곡 보내주신 거잖아요. 말로 하는 신청곡은 사연 소개될 확률이 높아요. 네, 아주 높습니다. 내가 신청하는 곡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크신 분일수록 요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음성 녹음 어플로 이렇게 1분 뭐 안팎되는 정도의 길이 편하게 보통 뭐 문자나 미니나 뭐 이렇게 신청곡 보내듯이 그런 간략한 얘기와 함께 신청곡을 목소리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방송해 드립니다.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라디오에 FM 영화음악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말로 하는 신청곡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파일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 또 파일을 보내주시거나 그렇게 두 가지 경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도전해보세요. 박소윤 씨, 영화음악 이 라디오 프로그램 몇 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 여전히 편안하고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몇 년 전에는 이런 거 없었죠. 말로 하는 신청곡 오랜만에 들으시는 김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제 막 적극적으로 영업한다 막. 네. 전단지 뿌리고 있네요. 자, 박소윤 씨 손에 전단지를 지금 쥐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횡단보도다 라고 생각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분께 다급하게 전단지를 건네며 말로 하는 신청곡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영업을 해봅니다. 근데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이제 사연의 톤들이 살짝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2732번 쓰시는 분. 요즘 취미가요. 마당에 누워서 가을 하늘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밤하늘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벅찬 느낌입니다. 이 라디오 소리는 우주선에서 듣는 듯한 느낌. 와, 아름다워요. 하시면서 데이빗 보이의 스타맨을 신청하셨네요. 가을 하늘 보면서 듣기에 좋은 곡이죠. 영화 마션 사운드 트랙입니다.

마당에 누워서 별 보면서 라디오 듣는다는 2732번 쓰시는 분. 혹시 별똥별은 없던가요? 별똥별. 영화 아이토냐 사운드 트랙에서 슈팅스타 배드 컴퍼니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3: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guys.
1: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